0: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이루어지이다.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9분을 막 지나가고 있네요. 저 광양에서 이 빗길을 달려오시다가 차가 세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무사히 오신 우리 평화의 길벗 라종렬 목사님 오늘 나오셨어요.
1: 네.
0: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목사님 저만 반가운 게 아니고요. 우리 0782님께서 평화의 길벗 목사님 반갑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9507님도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오신 줄 아시고
1: 네.
0: 목사님 그냥 반가운 게 아니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0: 라고 해주셨고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0782님, 9507님 인사 나누고 계시고요. 특별히 9507님은 오늘 새벽 기도 후에 기쁨으로 이비 오는데 역전 복음 전도까지 하고 오셨대요.
1: 세상에 귀한 분들이시네.
0: 게다가 지금 냉장고 정리까지 하고 계시대요.
1: 네.
0: 부지런하십니다.
1: 아침에 오면서
0: 네.
1: 바다를 보고 막 비가 오는 길들을 보면서 이런 길들을 이렇게 4, 50분씩 시간을 들여서 왜 가야 하나?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분들 단한 사람만이라도 이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더 더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네요.
0: 그럼요,
1: 네.
0: 목사님.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문자가 이 사랑의 뜰안을 듣고 보내주시는 문자예요.
1: 세상에.
0: 네. 목사님, 2483님 문자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여기는 전남 광양시입니다. 날씨가 봄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5년 방학생입니다. 아마 교회 방학이겠죠? 지금 대학생 4학년인데, 지금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신청하셨고요. 빨리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수고하세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6월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0: 아멘. 목사님, 이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더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교회를 떠나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목사님, 우리 2483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1: 우리 아들도 이제 교회에 살면서 교회를 잘안 다녔던 아들인데, 이거 방송 나가는 거안 듣겠죠, 우리 아들이?
0: 제가 나중에 녹음 파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1: 감사하게도 좀 우리가 같이 좀 현실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안이 한 가지가 있다면, 사실은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감당하기는 어렵거든요. 교회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인데 나머지 167시간은 사실은 부모에게 달려있는데, 부모님들도 사실 이게 분주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대학에 지나간 자녀들에게는 사실 대학교 안에 다양한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있거든요.
0: 네.
1: 이분들 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
0: 맞아요.
1: 저도 보니까 이분들이 최전방에서 우리 아이들 옆에 있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세대나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접근하고,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또 대학 생활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하고 나아갈 것인지 가장 많이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이단들이 그 대학생들을 이렇게 그렇게 추수를 하고 있나 봐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만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들을 좀 적극 응원하고 또 지원하고 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고 나면 기도할 게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들, 또 좋은

0: 영적 스승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사실 가장 저는 현실적인 어떤 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서로 연결하고 또 멀리 떠나 있다면 그곳에 혹시 선교단체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가 계신지 이렇게 연락해서 좀 챙겨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네. 목사님 우리 2483님을 비롯해서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많은 분들 계시거든요. 네, 위에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선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애청자분들 특별히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열심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다른 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였고 연약하였고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그 거친 파도 앞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도 진리의 빛 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아서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세상을 살아간 이유와 소망들을 또 비전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들, 또 좋은 영적인 스승들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공부의 여정들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날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이 대학생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이 시간 이제 또 수업하고 있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간구와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오며 우리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일선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단체들 예를 들면 CCC, SFC, YFC 이런 선교단체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내 마음의 책갈피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시고자 이 비를 뚫고 오셨는데 오늘은 네. 어떤 책인가요?
0: 시간 오늘 많이 갔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는 교회인가 라고 있고 부제는 삶으로 쓴 교회 이야기 저자는 배덕만 교수님이고요.
1: 네.
0: 대장간 출판사에서 나온 2010년에 나와 있고 2023년에 이제 2세 지금 한 6년 정도 됐네요 책이.
1: 네.
0: 네. 이 책을 처음 펼쳤을 때 표지 안쪽에 적힌 한 문장이 가슴을 먼저 붙잡았어요. 정말 교회마저 없다면 이 불신과 야만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맛볼 마지막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저자 우리 배덕만 교수님은 제가 교회사 교수님으로 전공자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성경 교육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교리 공부 이건 뭐 세례 받기 전에 사실 저희가 성경 공부보다는 교리 공부를 먼저 하고 신앙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배워야 될 게 역사거든요. 교회사를 비롯해서 세계사.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서 4, 5년 정도 기본적으로 걸리는 게 뭐냐면 일본은 물론 언어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학문들을 공부할 때 반드시 영향사라고 하는 것을 배운대요. 그러니까 그 학문에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그 분야에 이 역사가 어떻게 되나 서로 그러한 어떤 사상이든 그 학문이 당대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고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거를 알아야 오늘 현재 여기서 뭘 공부하고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걸 공부하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언어 배우면서 이제 그거

0: 그거를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교수님들이 어떤 전공 과목에 대한 일들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할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것을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는데 어떻게 지난 역사 가운데 이것이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오늘 이따 얘기를 나누겠지만 많은 이단들이 되게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 교회사에 보면 비슷한 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든 성경의 어떤 그 이해든 그 역사를 알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이제 놀랍죠. 그래서 저도 설교자들 중에서 이제 한서는 손, 한서는 뭐 신문 이렇게 예전에 배웠는데 역사를 전공하시거나 잘 정리되어신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지혜와 깊이가 정말 다르다. 그래서 사실 도전하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사를 제일 못했는데 목사 되고 나서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사 부분은 하는데 이제 사실은 1, 20년 전에 우리 이 교회사에 대해서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 좋은 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배덕만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교회사를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일부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이런 그 갈등들이 저는 우리가 역사를 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사실은 이제 교회사 책을 아예 딱 하고 싶었는데 이제 교회에 관련된 뭐 얘기를 먼저 좀 나누고 싶어서 이게 또 굉장히 얇고 쉬운 책이니까 마치 강의하듯 이분 강의 자체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런 강의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책이 쓰여 있어서 되게 쉬우면서도 그냥 한번 축 가기는 좀 뭐랄까 깊이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1: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우리는 교회인가, 배덕만 교수님의 책이고요. 저는 출판사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대장간. 왠지 그 뜨거운 불에 달궈서 막 두드려서
0: 네,
1: 좋은 작품을 이렇게
0: 맞습니다.
1: 낼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목사님, 특별히 우리는 교회인가,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 세 가지가 계시더라고요.
0: 네.
1: 얘기해 주세요.
0: 조금 전에도 이제 있었지만, 이제 더불어서, 덧붙여서, 이 책은 사실은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은 교회 얘기하면은 많이 비판을 합니다.
1: 그렇죠. 비판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런데 이 책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책이다.
1: 사랑하는 책.
0: 네. 한국 교회를 비판한 책이 많은데, 이 책은 깊은 상처와 회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한 목회자, 한 학자의 신앙 고백적 교회론이라고 이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했고요. 또이 책은 사도행전 2장의 3장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뿌리로 돌아가서 교회에 대한 본질을 묻습니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나 어떤 성공한 교회 모델이 아니라 처음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된 어떤 답을 찾는 그런 책이기도 했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자의 언어인데 되게 쉽게 읽힙니다.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 목회 이야기, 생생한 현장 에피소드들이 신학적 성찰과 어우러져서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는 책이기에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1: 여러분, 오늘의 책, 우리는 교회인가, 받고 싶으시지요?
0: 네.
1: 근데 오늘은 책을 제가 아직 소통이 안 돼가지고요. 드린다고 약속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출판사랑 얘기가 안 돼가지고. 대신에, 방송이 끝나고 제가 한번더 연락을 해볼 텐데, 되면은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다섯 분께 책이랑, 다시마랑, 물티슈랑,
0: 세상에.
1: 퐁퐁이랑 해서 생필품 세트를 다섯 분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 이제 출판사랑 소통이 잘안 됐을 경우에는 책만 빼고 생필품 세트를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문자 많이 많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목사님, 특별히 이 책은 이런 분들이 꼭좀 읽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요?
0: 네. 일단은 이책 벽돌책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두께이고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혹시 이제 서점에서 가셔서 한번 구입하셔도 좋겠고요. 자, 이 책은 네 종류의 독자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0: 그런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리라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두 번째는 지금 교회에 다니지만 이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회의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또 교회 지도자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가 또 가까워 있는가 이것들을 겸허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도 권하고 싶은데요. 교회가 뭔지 모르겠다. 청년들에게 처음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는가 이런 점들도 같이 뭐 토론도 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런 독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1: 네, 여러분 오늘의 책 우리는 교회인가? 우선 교회 맞는 것 같은데 이 책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약속은 못하지만 생필품은 정확하게 드리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뭔가를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뭐를 보내주시냐면요. 바로 퀴즈 정답입니다. 목사님 퀴즈 주시지요.
0: 네. 오늘 퀴즈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땡땡을 사랑하시고 그 땡땡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1: 아멘.
0: 이 말씀에 땡땡이 들어가는
1: 네. 말. 아니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꼭 이렇게 남편과 아내,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1: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땡땡을 사랑하시고 그 땡땡을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0: 1번 어린 양을 위하여 2번 나병 환자를 위하여 3번 교회를 위하여 4번 나사로를 위하여.
1: 네, 힌트가 듬뿍 담긴 찬양 들으시는 동안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문자 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0: 아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우리 6607님께서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장양교회를 위함임을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퀴즈 정답 과 상관없이 문자 주신 모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일단 생필품 세트는 무조건 드릴 거고요. 책은 방송 후에 선정이 되면 드릴 거고 아니면 못 드리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문자 주십사 이야기하는 어떤 포인트는요. 이번 기회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이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6월 2일 9시 30분 전남 진도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1: 성령 안에서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꿈을 사도행전으로 되살리는 신앙고백적 교회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책 구성들이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프롤로그에서 교회가 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우리가

0: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했고요. 그 안에 이제 성경 내용과 연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몇몇 가지의 좀 안타까운 일들, 이런 점들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사적인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셨죠.
1: 역사로.
0: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어떤 해프닝이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이게 오래된 어떤 신앙 안에서 이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 또 이런 거를 좀더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거를 풀어가야 되는지 조금 출구를 발견할 수 있다 할까요? 그렇게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1: 네, 네. 출구를 발견하고 그 출구로 우리 걸어갑시다. 목사님, 개교회주의와 교회 세습.
0: 네.
1: 우리가 잃어버린 공교회라고
0: 네.
1: 여기 적어 놓으셨는데, 저는 공교회,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0: 맞죠.
1: 공교회가 뭔가요, 목사님?
0: 거기가 이제 캐톨릭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앙고백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불편해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 교회 녹에 뭐 이렇게 이름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데, 지역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교회,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이제 우선 공교회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네, 이게 이제 우리 저자의 그 내용을 직접 인용해 보자면, 공교회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신앙고백을 하는데 딱 돌아서 보면 다른 교회와 어떤 마치 비교하는 것 같은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1: 맞아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요, 제가 어렸을 적에,
0: 왜?
1: 네, 다른 교회랑 이렇게 체육대회를 했는데, 아유,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0: 뭐
1: 교회,
0: 체육대회는 이제
1: 네, 우리 교회가 최고야. 니네 교회 저리 가!
0: 아
1: 이러면서.
0: 네 사실은 그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방금 쓰셨을 때좀 낮춰 부른다고 저희라고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분 통해서 이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겠다. 주님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애청자분들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어디 공식적인 석상에 소개할 때 저희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낫겠다,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네.
0: 공교회로서의 정체성은 점점 사라지고 개교회주의가 만연하면서, 이게 이제 공교회와 반대말이 개교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의 세습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는 거의 통제불능 상태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 세습이 가능해진 게 단순하게 몇몇 탐욕스러운 목사 때문이 아니라고 봐요.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뿌리 깊은 이 교회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자는 그 부분을 짚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국가교회 전통 없이 그냥 다양한 교파와 개인에 의해서 교회가 사실은 개척이 되어 왔죠. 그 결과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사유화 의식이 자연스럽게 그냥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아까 말했던 그런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 전통적 교회론인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 사도적 공교회라는 말로만 이 공교회성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비근한 예로 이렇게 같은 동네에서 어디 옆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잖아요. 혹시 다른 교단이 부흥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박수를 쳐줘야죠. 왜 그럴까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목회자인데, 광양에 세워진 우리 200여 교회가, 광양 지역에는 15만 인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복음을 증가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15만 나누기 200 하면 한 교회가 담당해야 될그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이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떤 교회가 아주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조금 줄어들죠. 사명의 무게가 좀 떨어지죠. 그러면 어떤 교회든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이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이렇게 하는 기뻐하는 어떤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가끔 아주 그런 교회 부흥을 이렇게 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목회가 아니라 장사라고 봅니다. 장사는 사실

0: 그렇잖아요. 경쟁사가 막 이렇게 뜨면 우리의 어떤 밥그릇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꼭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안 되죠. 공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그런 마음이 쑥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내
0: 그래서
1: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0: 그렇죠.
1: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0: 네.
1: 내가 좀 못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0: 더불어
1: 있으면
0: 함께 잘
1: 좋겠습니다.
0: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1: 네.
0: 교회의 존재 이유가 나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꿈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공교성을 회복하는데 무슨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그러한 시각도 좀 전환하는 게 있는데 우선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있어서도 가끔 보면은 교회를 무슨 카페나 가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서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뭔가 하고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거는 공교회성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어떤 혜택만 받고 책임은 회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만약에 가정에 아빠나 자녀들이 와서 엄마 아빠는 필요할 때만 돈 받고 평상시는 그냥 자기들 상관없이 살아가고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공교회성을 회복하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살림을 어떻게 경영을 어떻게 지금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림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잘 꼼꼼하게 살피고 재직회나 이런 공동회 이런 때 무슨 임직자만 뽑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재정의 상태이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감하면서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찾아야 되겠고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혜택을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가. 근데 사실은 이제 교회가 80% 미만이 거의 다 어려운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사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나도 힘든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해야만 동참해야만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져 갈수 있다. 이런 공교회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자가 제시하는 처방은 아주 단순한데요. 공교회 의식 회복. 내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의식하는 교회, 또 지역 사회와 함께 존재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교회인가 배덕만 교수님이 지으신 책 소개받고 계십니다. 또이 책의 한 부분이 성령과 혀, 방언 논쟁의 진짜 의미 이런 내용도 있다고요, 목사님.
0: 네. 책의 내용을 직접 인용해 볼게요. 성령이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인간의 혀를 장악하여 인간의 자의적인 결정 대신 성령의 뜻에 따라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이라면 이 교회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성령의 뜻에 따라 신자들의 혀가 사용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1: 네. 방언하면 참 신비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0: 네. 뭐 이걸 가지고 은사가 있네 마네 이제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 저자는 이것이 왜 주어졌는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신이 젊었을 때 겪은 아주 솔직한 방언 체험 에피소드를 하나 나눠요. 부흥사가 막 브라싸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
1: 저는 어떤 집회에 갔었는데 MBC, MBC, KBS, KBS 이렇게 하시는 분도 본적 있어요.
0: 네.
1: 네.
0: 자, 제가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되겠네. 혹시
1: 네.
0: 이제. 그런데 그렇게 막 따라하라고 하면서 이 학생이 방언 받았어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1: 아하.
0: 굉장히 황당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경험이 방언에 대한 편견을 심어줬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령과 방언의 진짜 의미를 찾게 되었대요.
1: 네, 성경을 통해서.
0: 네. 그래서
1: 네.
0: 요점은 뭐냐면 오순절의 방언은 은사 자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의 혀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선교적 사건으로 우리 저자는 이거를 발견하게 된것 같아요.
1: 네.
0: 동시에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 운동이 교회의 양적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비주의나 기복주의 또 개인주의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부작용도 함께

0: 있었다라는 것을 냉철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떤 신비한 체험보다 먼저 내 혀가 복음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죠? 야고보서가 말하듯 혀를 길들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 즉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하죠.
1: 아멘.
0: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됩니까? 아니면 같은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웃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혀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됨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와, 목사님, 정말 성령이 우리의 혀를 통치하는 게 교회됨의 핵심이라는 사실, 아유, 상상도 못했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우리 배정만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1: 여러분, 우리의 혀를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또이책 내용 중에는 성전 미문의 기적, 교회는 바라봄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소개해 주세요.
0: 네, 두 문장을 먼저 소개할게요. 결국 본질을 상실하고 핵심을 간과한 종교는 아무리 화려한 성전과 신실한 신자들을 보유해도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미신과 우상 숭배로 전락할 뿐이다. 또 한 문장,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나서 그에게 다가가서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저자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들을 지적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자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성전 앞에 선천성 장애인이 하나 날마다 구걸하고 있었죠. 성전 미문 앞에서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매일 그 앞을 지나졌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보지 않았죠. 너무 바쁘고 기도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는 내 일이 아닌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성령 강림 이전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의 눈이 열리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바라보았고 말을 걸게 되었고 손을 대어서 이 세 가지 동작이 교회의 본질을 담게 되었다. 이렇게 저자는 발견한 거죠. 뭐냐, 우리가 현재 그 교회, 우리 교회 앞에, 예배당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혹시 화려한 예배당을 지면서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한국 사회는 지금 노인 고독사, 청년 고리, 장애인 차별이라고 하는 성전 미문의 이 거지들이 가득 차 있다. 예, 표현들이 그렇지만, 저자의 통찰은 이건데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그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 같은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 정말 주님이 사랑하고 붙잡아야 될 교회인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바라봄 무언가를 이제는 간과했다면 바라봄이 교회의 시작이고 손을 댐이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 본질을 완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성전 미문에서 그 연약한 자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예, 우리는 교회인가. 우리가 교회라면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0: 아니.
1: 목사님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0: 아멘.
1: 여러분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교회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가운 소식 전해드릴게요. 1333님께서요. 안녕하세요 PD님. 제가 이 우리는 교회인가 책 5권 사서 방송국에 보내드릴게요. 방송국에서 받은 사랑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1: 세상에.
0: 우리 1333님 때문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중 다섯 분에게 책을 반드시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와 1333님 감사합니다.
1: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 성김이
0: 네. 또. 이 1333님 아니었으면 책은 선물로 못 드리고 퐁퐁이랑 다시마랑 물티슈만 선물로 드릴 뻔했는데 네, 1333님 덕분에 책을 꼭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주신 모든 분들 중에 다섯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인가 오늘 귀한 책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마무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이 책 마지막 문장이 우리는 교회인가 라고 이 책이 물음표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마침표로 끝납니다. 그 사이 200여 페이지 이 책이 교회에 대한 깊은 상처와 회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담겨 있었잖아요. 이 책 표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고 교인들을 줄어들고 있고 청년들이 떠나는 이 위기의 시간이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최적의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화려한 특권과 세속적 성공이 사라진 자리에서 교회는 다시 본질, 성령, 복음, 증인, 소망,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러한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 배등만 교수님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오래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혀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의 손은 누구에게 닿아 있는가? 바라봄, 그 다음에 손댐, 그죠? 이러한 부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0: 있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눈이 열리고 혀가 복음을 말하고 손이 소외된 이웃에게 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1: 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인가? 이 책을 우리 라종렬 목사님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퀴즈 정답 발표할까요?
0: 네, 오늘의 퀴즈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 네, 여러분들께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0782님 샬롬교회라고 교회 이름 보내주셨고요. 6244님 강구교회. 또 우리
0: 영덕 강구교회.
1: 네. 7174님은 여수 신성교회. 네. 여러분들의 교회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오늘도 내 마음의 책갈피를 위해서 비를 뚫고 달려와 주신 우리 광양 사랑의 교회 평화의 길밭 라종렬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뜰한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50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한사랑교회 김은율 학생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후서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둠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바라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 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그것은 너희를 그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시는 복을 누리며 주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 은혜를 누리려면 첫째, 주인 행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다윗이 시바를 불러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해요. 사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므비보셋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입니다. 어제 본문에도 나왔듯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는 사울이 죽고 왕가가 몰락한 후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며 사실상 자기 것처럼 누리며 살아왔어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움켜쥐며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자녀와 직분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 진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로 달라고 하시면 기꺼이 내드려야 해요. 내 것처럼 움켜쥐려 하면 결국 다 빼앗기게 됩니다. 10절에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라고 해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나 있었어요. 굉장히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결국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나자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것이 있다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번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므비보셋은 어떻습니까? 므비보셋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리를 절며 숨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의 상에서 먹게 됩니다. 시바는 일하고도 종이고 므비보셋은 아무 공로 없이 왕자처럼 먹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뿌리 깊은 인과응보적 사고방식 때문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나는 다리를 절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언약 때문에 왕의 상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종들이 결국 므비보셋을 섬기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움켜쥐며 살던 인생은 결국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왕의 상에 앉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고 있지는 않나요? 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나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왕의 상에 앉게 된 것임을 인정합니까? 왕의 상에서 먹는 은혜를 누리려면 둘째, 다리 저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11절에 시바가 다윗에게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관리하며 누리던 것들을 다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왕의 명령 앞에서는 토를 달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도 결국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11절 후반부에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하지요. 사무엘하 9장에서 이 표현이 무려 4번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므비보셋은 원래 왕의 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망한 왕가의 후손이고 다리 저는 자이며 로드발에 숨어 살던 그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므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리 절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왕의 상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끝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고 굳이 다시 이 말을 기록합니다. 므비보셋은 왕의 상에 앉았지만 여전히 다리를 절어요. 장애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그러므로 내 다리 저는 것을 감추기보다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다리를 절듯 열등감이 있고 중독도 있고 혈기도 상처도 있어요.

0: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왕의 상에 앉혀주십니다. 그러니 므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고백하며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전히 절뚝거리면서도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약점을 감추며 온전한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의 상에 앉게 된 것이 전적인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흠이라고 여기던 자녀의 질병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돌아와 평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수치와 아픔을 감추지 않고 말씀 따라 잘 나누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청년 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한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키웠어요. 그러다 직장에서 해외 연수를 받으러 가는 남편을 따라 출국했지요. 아내와 엄마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여행도 다니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돌아가니 주어진 환경을 내게 속한 것이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건강하던 첫째가 자다가 눈이 뒤집히고 숨을 쉬지 못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이후 딸은 뇌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저는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흠이 될까 봐 염려되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귀국하는 날 저는 아이를 위해 최선의 경로를 짜고 국내 공항 근처에 숙소까지 예약해 두며 스스로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이는 큰 발작을 일으켰어요.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그제야 비로소 내 열심으로 가정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살려달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하나님은 두 발을 저는 므비보셋을 불러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신 것처럼 아이의 질병을 통해 제가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지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평안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5년 후 아이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질병을 통해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제는 수치와 아픔을 감추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 따라 삶을 나누며 가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사춘기 딸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를 따라 베푸실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바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결정하지 않고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 지체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바는 종으로서 주인 행세를 하다가 다시 종으로 돌아갔고 므비보셋은 다리 저는 인생이었지만 왕의 상에 앉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의 상에 앉게 된 것도 내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언약 때문입니다. 다리 저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은혜가 더 깊어지고 약함이 있기에 왕의 상이 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처럼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은혜로 왕의 상에 앉았음을 기억하며 내 다리 저는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종이면서도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인데 내 힘으로 지키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한 교만을 회개합니다. 므비보셋처럼 다리 저는 인생임에도 왕의 상에 앉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열등감과 상처, 중독, 혈기가 존재합니다. 내 약점과 수치를 숨기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죽은 개 같은 나를 고백하는 겸손으로 은혜를 은혜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상에 앉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Though we gotta say goodbye.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0: 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크고 온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2: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0: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늘 시간은 여수 세종원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을 받은 자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동안 사람들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대목에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바로 너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선곡 같은 메시지로 감각 없는 군중들의 이 둔감한 마음을 찔렀습니다.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는 청중에게 베드로는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기를 자처한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120명 정도 모이던 조그만한 다락방 교회가 일거에 25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성도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세례받고 성도가 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들이 또한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은 성도의 삶은 개개인의 변화와 성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숫자적인 부흥을 견인하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변화된 성도의 삶이 생명의 그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들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핵심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말씀 선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개와 말씀으로 새롭게 된 한 사람의 변화, 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구원 역사의 마중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적같은 부흥의 물꼬를 튼 것은 분명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거대한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돌같이 굳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새롭게 하는 일상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성령의 일을 나타내시고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일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이죠. 우리 3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것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준 죄책감의 해독법입니다. 마치 독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말인데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려는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진정한 회심은 일평생에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사는 성도는 날마다 벌어지는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죄를 피하고 돌아서기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 일상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죄로부터 돌이켜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도중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안내를 해줘서 길 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무슨 일인지 내비게이션이 계속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아,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하고 후회하고 있다면 결코 바른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차를 돌려서 지나온 길을 거슬러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나 깨달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회복을 위해서 물리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바른 길을 향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일상이 회복될 때 성도는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말씀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 일상을 회복하는 것. 본문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심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회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배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의 삶이 사도에게 받은 말씀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한 결과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것은 성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다라는 말을 뜯어보면 이건 강압하거나 심지어는 권유조차도 없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온 거예요.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생명 유지 장치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등한시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헌신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데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나 교회의 표지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요, 상호 유익과 나눔이 수반되는 친밀한 교제라는 뜻입니다. 상호 유익과 나눔이 수반되는 친밀한 교제. 단순히 말이나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주고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 만남을 넘어서 성도와 성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인격적인 투자, 바로 그것이 코이노니아가 말하는 교제입니다. 두 개의 자루가 있습니다. 하나에는 아주 예쁜 구슬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루를 흔들면 짤랑짤랑 소리도 나고 보기에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빛도 납니다. 서로 자루 안에서 부대끼면서 서로 소리를 내기도 하고 구슬의 존재를 알리는 거죠. 그러나 이 자루 안에 있는 구슬들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부딪히면 깨질 뿐입니다. 다른 하나의 자루에는 포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루를 조금 흔들면 포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으깨지고 결국에는 자루 밖으로 포도즙이 흘러나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썩 보기 좋지 않은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서로 으깨지고 부딪히면서 섞이고 있습니다. 내 것 내 것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서로의 삶에 무언가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슬자루와 포도자루 중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도자루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두 절에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환경이 그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목소리는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의 과정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리라. 이것이 이 다음에 나오는 고백인데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서 차고 넘쳐서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4절부터 4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서로에게 나누어주며 교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의 원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교제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에 자발적 동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그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풍성한 나눔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손해가 있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헌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섞이고 으깨지면서 즙을 내는 포도자루처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포도자루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이 떡을 떼는 것이 반드시 성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3,0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대개는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 교제나 애찬을 나눴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가 자연스럽게 성찬을 진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죠. 함께 식사하는 것만큼 따뜻한 마음 나눔이 어디 있습니까? 우정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외식을 하든지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든 간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대화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만큼 따뜻하고 친밀한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하고 마음을 나눴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의 삶에 필요한 요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부흥의 발화점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불과 성령의 불은 다른 불이 아닙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성도나 교회는 결코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많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물론 곧바로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례받고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예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아주 긴 시간,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가치체계들을 끊임없이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내고 정리하고 교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 시간의 간격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이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게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핵심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고 또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 일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을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정황을 생각하면 성도들은 성전 안에만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가가호호 성도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산 거예요. 3천 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었을 뿐더러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여러 그룹으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대목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혹시 거듭난 그리스도인 혹은 거듭난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거듭난 성도 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거듭난 성도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0: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엄밀하게 보면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가 거듭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며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삶과 생활 방식으로 복음을 드러내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과 생활 방식이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생명의 그물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제와 선행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이 회개 일상과 말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몸의 지체가 건강하지 않고서야 몸의 건강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건강해야 내가 속한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나에게 부흥의 열정이 있고 성령 충만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우리 교회의 그 기대와 열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도 없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일상과 말씀의 일상을 회복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들여다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부흥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부흥은 외적인 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회개와 말씀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열망할 때 비로소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는 데에는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 책임이에요. 교회 밖을 향하는 구제와 선행이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모델입니다. 패역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우리 모두가 회개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말씀 일상을 통해서 모든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일상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펼치고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양육과 훈련의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도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과 생활 방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선교의 최고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세종원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6521

7121 여수세중학교에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수 성광교회 송재숙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위엄과 구원을 확신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연 보내주세요. 지역번호는 061-662-9750, 662-9751 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올려주세요.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에 전남 동부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오늘은 서덕리 교회 서생성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찬양 듣겠습니다. 손영진 찬양합니다.

0: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서덕리교회 서생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본사 오랜만입니다.
0: 네, 귀한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1: 예, 감사합니다.
0: 오신 때 장대비가 왔죠.
1: 그렇죠.
0: 네.
1: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온 것
0: 네,
1: 같아요.
0: 네, 예. 맞아요, 목사님.
1: 예, 오늘 비 오는 날, 이 좋은 날인데요. 그럼에도 사연을 얹고 돌아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0: 아멘.
1: 오면서 좀 이 문구, 우리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님의 이 슬로건이기도 하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0: 아멘.
1: 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후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아멘, 말씀이 있거든요. 아멘. 삶의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그 이기고 나면 그 뒤에는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적, 새로운 삶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오늘 아프신 분들 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좀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일어서고 견뎌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이 화요일 날 또 소망의 기도 시간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 삶의 형태들, 여러 아픔들이 있는 분들 이 시간 하나님 궁기를 여겨주시고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출구, 터널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터널 밖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진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느냐 싸우니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소망이 오늘 고통 당하고 있는 분들, 아픈 분들에게 새로운

0: 출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또 하나님 이 사연 속에 함께해 주시고 전남 국동방송을 사랑하시고 우리 권사님과 우리 PD님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나누겠습니다. 4828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내일이 선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나라가 되는데 적합한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아멘.
0: 아멘.
1: 아멘. 아, 꼭 필요한 기도를 먼저 보내주셨네요.
0: 깨어있는 분 같아요.
1: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예. 아무튼 내일 선거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감정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 아멘.
0: 바르게 판단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우리나라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경제와 안보 모든 분야에 새롭게 계기를 만드는 귀한 인물,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된 민족, 힘을 뻗어나가는 민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일 모든 일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내일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투표합시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703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직장 동료 김창근 과장님 아내가 지금 심정지가 와서 응급실에서 심폐소생 중입니다. 아직 아들이 어립니다. 이지원 집사님 꼭 살려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간절한 사연이 왔네요, 목사님.
0: 예. 아, 직장 날마다 다른 쳇바퀴 돌아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신 분들 좀 수고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 스트레스도 있고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늘 직장 동료인 그 아내, 우리 김창 과장님 아내 되신 분, 이지원 집사님이죠.
1: 네.
0: 아, 참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1: 아멘.
0: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 아멘.
0: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이지원 집사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9704님, 우리 김창근 과장님의 아내, 우리 이지원 집사님, 주님 궁일이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지금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사람의 호흡과 생명을 주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귀한 여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모두가
1: 아멘.
0: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1: 아멘.
0: 오늘 새로운 소생, 새로운 기쁨, 새로운 역사가 오늘 귀한 분에게 임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좋은 소식 들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력하신 역사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간절한
1: 아멘.
0: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을 위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주께서 보시고 당신의 선한 길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다음은 2483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기는 전남 광양시입니다. 날씨가 봄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5년 방학생입니다.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0: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빨리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5학년 방학, 아니 5년 방학이라 하시니 마음이 쓰시겠습니다, 목사님.
1: 그렇죠. 요수도 네. 비가 오지만 관양도 비가 오고 있고 그래야 마음 좀 따뜻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은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복음이겠죠.
0: 네네, 아멘.
1: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꼭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우리 귀한 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0: 아멘.
1: 새로운 피조물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존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2484님 2483님 참 하나님께 사연을 올려드렸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 간절함과 간구함으로 오늘 기도사는 올렸습니다. 지금 방학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 방학이 끝이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사건과 아멘. 일 속에서 하나님 임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발견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아멘.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임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귀한 아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분명히 확신한 아멘. 것은 아멘. 기도는 반드시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아들이 이 어머니의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둠으로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인물 하나님 나라의 큰 주인공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당신의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빨리 하나님 만나는 계기와 그리고 하나님 그런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생 아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열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2483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 늘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주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164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딸이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딸의 잔기침이 온전히 치료와 아들 허리 디스크 온전히 치료와 간건한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창조해 주시기를 아들과 며느리의 영혼 구원의 기도와 아들 직장의 일 작업 물량들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 낱낱이 적어주셨네요.
1: 요즘 아까 지금 초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 직장 생활 하신 분들 반복된 일 속에 또 그 시간에 또 그 업무량에 참 너무 고생들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는 부모가 또 이렇게 사연을 올려드린 것 같아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한번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649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딸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직장을 주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 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 장기침 이런 부분이 치료가 이루게 하시고 아들의 허리 디스크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모든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아들 되게 하셔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독수처럼 털털 털고 일어서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 구원에 대한 기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끌기를 이루어주시고 직장의 모든 작업 분량도 하나님이 선하신 인원의 가운데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이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어머니 기도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풍성한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당신의 선하신 은혜가 또 임하신 은혜가 준비하신 은혜가, 채우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1649님 은혜를 주시고.

0: 주시고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중 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돌려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에 전남 동부극동 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오늘의 워십이 찬양합니다.

0: 오늘 새벽에 심정지가 와서 이제 강하게 응급 처치를 하고 지금 현재는 인공호흡기, 인공심폐기, 투석기를 달고 지금 있는데 현재 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1: 목사님,
0: 예.
1: 저 서목사예요.
0: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방금 내가 메시지 듣고
0: 네.
1: 우리 이진아 피디님이 처음 기도 사연이 바로 이분의 기도 사연이었는데, 그런데 다시금 목사님을 통화해서 이렇게 좀 문자를 이렇게 전화를 드린 것은 더 간절함으로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서 목사님 전화번호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백각부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아유 참, 예. 목사님 지금 기도하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0: 네,
1: 자,
0: 감사합니다.
1: 시편의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2: 아멘.
1: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2: 아멘.
1: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지원 자매님 주께서 지금 서울에 이사한 지 2개월 만에 이 폐등목 고혈압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안타깝게 심정지 상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호흡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심정지가 아니라 회복되는, 그리고 돌아오는 녹사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사, 모든 주관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2: 아멘.
1: 그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섬겨왔던 귀한 여종 아닙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남은 사역에 하나님이 그러한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귀한 여종이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정말 역사하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홍광남 목사님과 사는 백학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동부시절 모든 목사님들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당신의 선하신 은혜가 속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믿고 좋은 소식 들려줄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우리
0: 네, 목사님.
1: 계속 기도하고 믿고 간구합시다, 목사님.
0: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목사님.
2: 감사합니다. 다음은 543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3월에 소망의 기도에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기르고 있다고 문자했던 43개월 아이 엄마입니다. 기도해 주신 덕에 아이가 조금씩 주변 사람들,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3월부터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에 조금씩 헌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 문자드립니다. 4년 동안 가고 싶은 직장이 있어 계속 열심히 도전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서류 시험을 계속 붙는데 최종 면접에서 자꾸 떨어집니다. 오늘 동생의 최종 면접일입니다. 동생이 담대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게 하시고 최종 면접에서 당당히 합격하여 세상에 나아가 글을 쓰임 받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동생이 하나님을 알고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간절한 기도를 보내주시고 또 응답의 사연도 보내주시고 그러셨네요.
1: 예. 아, 자녀를 참,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걔 아이가 건강하게 놀랍게 성장하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전파 선교사까지 이렇게 해준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린 좀 동생, 남동생 같은데요. 오늘 최종 면접에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이분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이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오사

0: 38님, 사랑 자녀를 참 이게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귀한 어머니 기도하고 눈물로 애쓰고 있는 귀한 분 먼저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고 소망을 가운데 귀한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귀한 어머니가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남동생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참은 하나님 중보 기도의 힘은 역사가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남동생이 최종 면접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 임하게 하시되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1: 아멘.
0: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가 하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 큰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당신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최종 면접일에 강력하게 전방위적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최종 시험 이 면접일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5438님 늘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귀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은혜가 날마다 공급됨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당신의 선하신 은혜가 이 가정 임할 줄을 믿고 회복되게 해주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다음은 689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운전병으로 군복무 중이며 10월 말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염과 식도염으로 고생하던 아들이 입원 중에도 가슴 두근거림 불안과 수면장애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모든 증상이 사라지며 독수리 날개초름같이 회복되어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 이름은 김충만입니다.
0: 우리 권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적하셨는데 그래요. 아들이 옆에 있으면 이런 아픔 속에서 어머니가 케어해줄 수도 있지만 이 군 복무 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권사님 마음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아, 이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공황장애 참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1: 아멘.
0: 우리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또 치료의 역사 속에 귀한 아들의 병도 치료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삽시다.
1: 아멘.
0: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아, 다시 한번 이 말씀되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우리 아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6892님 궁일이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성하여 군 복무를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복무 공무 중에 이렇게 또 식도염으로 위염으로 또 수면장애로 공황장애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아들 이 아들을 소식을 듣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심으로 하나님 이제 10월 말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튼 건강하게 회복됨으로 이 군 복무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충만 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좀 당당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거뜬히 이뤄내게 하시고 또 기도함과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아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충만이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되어지게 하시고 당당히 군복무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빠른 시간에 우리 어머니를 회복시켜주는 또 위로해주는 귀한 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정에 좋은 소식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기뻐하는 가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김충만 아들 앞으로 큰 인물

0: 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6892님도 은혜 주시고 나누면 새 힘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소망이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다음 소망의 기도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서덕리교회 서생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시고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마우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의 여수성광교회 송재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여순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제로 남선교회연합 친선체육대회를 엽니다. 배구와 족구, 여자 승부차기, 훌라후프 던지기 등의 종목으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5601번에 2037-203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교회의 이번 축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운,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보내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2: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2: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0: 이해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2: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시아를 위한 종호의 기도. 오늘은 예수인 교회 박종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남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복음이 들어온 지역이오니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들이 협력하고 한마음 되어서 이 땅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들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환경도 무너진 경제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좋은 환경과 자연들을 훼손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다시 한번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전남 지역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와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경제와 환경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통일 이후 세워질 북한 교회의 모판으로 꼽히는 국내 탈북민 교회의 주도권이 북한 출신 목회자에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대다수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한국 교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시선교회가 발표한 2026 전국 탈북민 교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세워진 탈북민 교회 102곳 중 77곳이 사역 중이며 이 가운데 북한 출신 목회자 비중이 7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예배당의 82%가 상가 임대이고 성인 기준 20명 이하가 모이는 교회가 60%에 달하며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자비량 사역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교통일한국협의회 대표 조기현 목사는 탈북민 교회의 자립을 돕기 위해 150명에서 300명 규모의 중형 교회가 탈북민 교회를 7년 정도 책임지고 품는 인큐베이터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불시선교회 대표 정영신 목사 역시 탈북민 교회는 북한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며 통일 이후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 지금부터 사역자를 길러내는 일에 한국 교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전문인 선교회가 전 세계 4개국에서 권역별 선교사 대회를 열고 과거 서류 보고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 선교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기적 공동체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선교회 측은 지난 4월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과 과테말라, 한국과 영국을 순회하며 북미와 중남미 등 4개 권역 선교사 90여 명이 참석한 권역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선교회 임원들은 이번 대회에서 사역 성과보다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 선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는 네 차례 모임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역이라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 대표는 일에 빠져 하나님과 이웃 선교사,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체된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헌금 감소와 고정비 증가로 재정난이 커지는 시대에 관성적인 지출을 줄이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에 나선 교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정 구조를 리빌딩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들의 행정 사례를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3: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알지 못해 후원을 중단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막아야 할 것은 단순한 예산 절약을 넘어 성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청지기적 재정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경기도 성남 만나교회는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에 대해 담임 목사의 사용 관여를 배제하고 국장 목사와 부장 장로가 전결 처리하도록 재정 권한을 분산했으며 종이주보 제작을 중단해 절약한 연 5천만 원을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서울광염교회는 예산

0: 한해 30% 이상을 국내외 선교와 취약계층 돌봄 등 구호 사업에 집행하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으며, 용인 높은뜻하늘교회는 매주 주보에 수입 명세를 공개해 재정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전북 군산 드림교회 역시 복지 목적 헌금을 20년 넘게 단돈 100원도 경상비로 전용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며 예산 항목을 실제 사용처별로 세밀하게 구체화했습니다. 토부협회 이사장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 재정 리빌딩의 핵심은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공동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관성적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복음화율이 1% 미만인 영적 황무지 일본 도쿄의 중심 번화가에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한인 성도들이 연합해 대규모 거리 전도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은 지난달 28일 도쿄 요도바시 교회에서 개회식을 열고 전 세계 90여 곳 한인 교회와 일본 현지 교회 성도 등 총 천여 명이 동참한 연합 전도 캠페인 블레싱 재팬을 사흘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루 평균 350만 명이 이동하는 신주쿠역과 시노쿠보역 일대 약 4제곱킬로미터 지역에 흩어져 정중한 거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전함 측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활용한 대형 복음 광고를 신주쿠역 맞은편에 전광판 형태로 배치해 미디어 선교 효과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신약학회와 한국기독교교양학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신촌선결교회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고립된 이들을 위한 환대 공동체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인간을 노동의 도구로 그린 고대 신화와 달리 성경 창세기는 모든 인간을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권좌의 영웅을 우상화하는 세상 신화와 달리 성경은 진흙구덩이에 갇힌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지전문대 이승문 교수는 고대 회당이 토라 연구와 약자를 맞아들이는 환대의 거점이었다며 교회가 고립된 이들을 다시 관계망 안으로 불러들이는 식탁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5도, 순천 광양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공사장에서 건축공사 도중에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유골과 함께 꽤 오래된 듯한 종이에 쓰인 편지가 보존돼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병술년 초하룻날 아내가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요. 당신은 늘 나에게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시더니 어째서 나를 두고 먼저 떠나셨나요? 우리같이 어여쁘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속삭이더니 그런즉 없다는 듯이 이제는 왜 안 계시나요? 꿈속에서라도 당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적습니다. 혹여 보거든 꼭 내 꿈에 찾아와 주세요. 비록 이미 떠난 남편이 보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땅속에 묻힐지라도 남편을 향한 사랑과 슬픔 때문에 편지를 적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이런 절절한 사랑의 편지는 400여 년이 묻혀 있어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듯이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성경을 통해 느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있어도 그 계시를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배운 것, 바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설령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의 경험과 성경의 모든 기록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며 가보지 못한 미래까지 확신할 수 있는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급한 상황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습관이 자신에게 있든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없다면 갖고자 하십시오. 신앙의 외형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최상이요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기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언급된 비극적인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원하심과 뜻을 알기 위해 묻고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처럼 막연한 신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이 묻는 것에 답해 주시고 자신은 그 말씀을 기꺼이 행하는 관계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선한 크리스찬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로 입국하고 있는 탈북민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1: 네.
0: 북한을 탈출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1: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전기가 흐르는 철책을 그동안 세워놓기도 했고요.
0: 네.
1: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탈북민을 발견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는 걸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0: 그렇습니다. 점점 더 북한은 고립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감옥과도 같은 삶을 떠나지도 못한 채 살아가야만 합니다. 탈북 시도조차 하지 못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야 하는 북녘의 우리 동포들,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마음과 기도해야겠지요.
1: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또 힘겨운 삶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힘으로 북녘 땅에 변화의 바람이 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0: 오늘도 많은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릴게요. 북한의 성령의 변화의 바람이
0: 아멘.
1: 일기를 원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오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찬양사역자 손경민의 가장 귀한 삶 찬양 올려드릴게요.

0: 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삶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북녘의 주민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그런 기도에 한 줄 한 줄로 오후 1시 이 시간마다 출석 인사로 나누고 네. 있는데요. 3199님, 북한의 소식을 들으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함께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이렇게 또 누군가가 보내주신 한 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같이 아멘하셔야 돼요. 같이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872님도 처음 문자 주셨는데, 북한의 불쌍한 주민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해주셨어요.
1: 그리고 부산에서도 새싹회원 찾아와 주셨어요. 부산에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네.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의 구원,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네.
1: 저희가 그래도 출석 인사 가운데 또 선물 나누고 있잖아요.
0: 예.
1: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또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선정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 방금 그 두 새싹회원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면서요.
0: 네.
1: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우리 412 성도님은 어플로 남겨주셨어요. 100년 전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있었던 그 은혜가 이 대한민국 땅에 주심에 감사하고요. 또 이 은혜가 북한을 향하길 기도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남겨주셨고 또 군포에서 의정부에서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출석 체크 또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남북의 하나 된가 복음 통일 위해 기도하는 생방송 오해피데이 화요일 순서는요.
1: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매일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화요일인 오늘 북한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북한 바로 보기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샵 1069번으로 끝나는 시간까지 받아보고 있어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출석 체크 안 들어온 지역이 많습니다. 내가 우리 지역의 대표다, 복음 통일을 기도하는 기도자다,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느 팀이 준비하고 있죠?
1: 더 콜링 워십의 찬양 함께 할게요.

0: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지금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네. 서울은 그냥 흐리기만 한데 비 내리는 지역에 제 목소리가 혹시 너무 크게 들리진 않을지 살짝 염려했지만 여러분의 졸음을 깨우쳐드렸기를. 자, 오늘도 남북과 언어 차이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네.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하고 있죠?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네. 북한의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지 오늘은 대충대충 듣지 마시고요.
0: 아, 맞아요.
1: 잘 꼼꼼히
0: 꼼꼼하게
1: 건성건성은 안 되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답이 들릴 거예요.
0: 사실은 라디오라는 게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하는데 대충 들으시면 오늘은 안 돼요.
1: 맞아요.
0: 건성건성 들으시면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샵 1069번. 오늘 저희가 보기까지 내드리니까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0: 자, 우리 제주에서 뭐 전주에서 그쵸? 그리고 이천에서 목포에서 청주에서 의정부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0: 하나원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볼까요?
1: 민수와
2: 하나의
1: 한뼘 차이.
2: 여보, 아 이거 좀 봐요. 아주 건축 맞았어요.
3: 건축 맞아 뭘 맞았어, 자기야? 총 맞았어?
2: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차 보시라요, 여보. 다 새고 막 찢어지고 이렇게 포장을 건축 맞게 하면 아유.
3: 맞네. 아 여기 소스 다 샜네. 아 왜 이렇게 했지?
2: 아니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 이거 불만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아니야 자기야, 그냥 두자. 되게 바빴나 봐.
2: 아니 그래도 잘못한 건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다음에 안 그럴 거 아니에요.
3: 아니 그래도 이거 안에는 괜찮네 자기야. 그래도 이거 맛있겠는데?
2: 아유 그러면 뭐 이번에만 넘어가지요. 아유 이렇게 건축 맞으면 받는 사람 기분도 안 좋은데 앞으로는 여기서 뭐 시킬 것 같아요.
3: 아유 우리 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구나. 아유 내가 먹여줄게. 아
0: 아니 뭐를 이렇게 배송을 받았길래 포장을 이렇게 건축 맞게 했을까? 화가 많이 났어요.
4: 끔가다가 네. 뭔가 건성건성 오는 것 같은 그런
0: 그쵸?
4: 게 있어요.
0: 네, 대충 이렇게 막 싼 것처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건축 맞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말 뜻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4: 대충하다.
0: 대충하다.
4: 대충대충하다.
0: 네.
4: 2번 민망하다.
0: 민망하다. 건숭 맞다예요. 건숭. 자, 1번이 대충하다.
4: 대충하다.
0: 네, 건성건성하다 이런 의미고요. 2번이
4: 민망하다.
0: 민망하다예요. 정답을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4: 좀 전에 3030님도 아예 오타였어요 하면서 네. 그래도 기도합니다 보내셨는데 사실 이렇게 뭐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 뭐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건숭 맞게 들을 수도 문자를 건숭 맞게 가끔 가다가 뭐 네. 마음은 안 그러시겠지만 네. 가끔 그래서 오타가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이해합니다.
0: 그래도 정답만 맞히시면 돼요.
4: 맞아요. 네.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뭐 우리의 몸이 건숭 맞아도 건숭 그래도 마음으로는 아멘 외쳐주시면서 진심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겠죠.
0: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섬기는 거 주님께 드리는 내 마음과 기도는 건숭 맞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4: 그쵸
0: 예. 진심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뭐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4: 그리고 7872님은 네. 아주 잘 들으셨어요. 저희의 피디님들께서 요거 전에 답을 이미 다 주신 것 같아요. 건숭 맞지 않게 들으시면. 네. 다 답이 나오잖아요.
0: 우리 4039님은 건숭건숭 남겨주셨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문제입니다. 어떤 뜻인지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4: 대충하다.
0: 2번
4: 민망하다.
0: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됩니까?
4: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네.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9164님도 네. 우리 북한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방송 청취하고 있는 남편과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문자를 전합니다 하셨는데 네. 참 이런 분들이 건숭 맞지 않게 저희 OFDA를 처음부터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0: 네.
4: 건숭 맞지 않게 이 은혜 방송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의 또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또 북녘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의 그 마음은 건숭 맞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번이 대충 2번이 민망하다.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소리엘의 온 마음 다해 찬양할게요.
0: 함께 하시고요. 화요일의 코너 북한 바로보기 이어드립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해마다 4, 5월이면 논에 모내기가 한창이죠.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북쪽이라 시기도 조금 늦어지는데 최근 북한에서는 모내기를 위한 청년 동원이 한창입니다. 북한은 노력 동원, 돌격대 등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건설이나 농촌, 광산 등의 일에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도시 등지의 청년들을 동원이라는 명목으로 불러오는 건데요. 심지어 정해진 작업량이 있어 야간에도 돌격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해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동원이라는 이름의 강압적인 노동력 착취, 거기에 사상투쟁까지 북한의 민심은 날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철을 맞아 청년 동원과 이를 비판하는

0: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와 또 청년 동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동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0: 자, 북한 전역이 모내기 분위기라는 노동신문 보도 있죠?
1: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월 25일 12 삼천리벌의 농촌들이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당면한 모내기로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또 이어서 숙천군, 분덕군, 평원군에서 모내기 일정 계획이 연일 넘쳐 수행되는 속에 25일 현재 군들의 모내기 실적은 60%를 넘어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0: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내기 하는데 청년들을 동원하고 있군요.
1: 그렇습니다. 27일 데일리 NK 황희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19일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즉 청년 동맹 중앙위원회 소조가 모내기 총동원령으로 평양에서 황해남도 농촌 현장에까지 내려온 청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유례 없이 혹독한 모내기 실적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0: 네.
1: 또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황해남도에 파견된 청년 동맹 소조는 농촌 현장에 동원된 청년들에게 모내기를 앞당겨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학습과 지시문을 지속적으로 침투시키고 있고, 특별히 지난달 열린 청년도병 11차 대회에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촬영한 대상자들에게는 사진촬영 했기 때문에 특별히도 모내기 전투에 앞장설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0: 예. 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청년들을 야간에도 일을 시키려고 독려하고 있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총동원으로 들끓는 가운데, 농촌에 동원된 청년들이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또 노동과 학습에 내몰리고 있다는 눈물겨운 사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조는 중앙에서 내린 야간 돌격령에 따라서 한밤중에도 청년들을 보내기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야간 돌격령은 낮에 계획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밤에도 횃불을 켜고 보내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강제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밤에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현장을 이틀의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들의 숙소를 습격해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끌고 나와서 모내기를 앞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0: 예. 참, 일손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야간 돌격령만이 아니라 사상 투쟁도 철저하게 벌이고 있다면서요?
1: 네, 실제로 최근 소조는 안악군의 한 청년 숙소를 불시에 들이쳐서 낮 동안의 고된 노동에 지쳐 곤히 잡는 청년들을 깨워서 마당에 집합시킨 뒤에 원수님,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청년 전위가 농사 전선에서 영도자의 사상을 실천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다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사상투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좀 대단한 말이고 어려운 말 같지만 일해야 될때왜 자고 있냐 이렇게 다그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몰아붙일 때 청년들의 반응은 좀 부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예,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은 겉으로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노업 형병방침을 관철하자라는 구호를 목 터져라 외치면서도,
0: 네.
1: 뒤돌아서면 이러다 모내기가 끝나기 전에 내 허리가 먼저 부러지겠다, 기계도 이렇게 돌리면 고장나는데 사람을 밤낮으로 쥐어짜느냐라는 무자비한 속도전에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0: 네. 우리는 그래도 요즘에는 모내기를 다 기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북한에는 아마 이런 농업 기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전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서 또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공동체의 미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1: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한참 어려울 때 농촌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초중고생들이 농번기에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가정학습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0: 네.
1: 옛날 얘기지만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나 군인들도 농촌 봉사에 팔을 걷어붙여서, 이런 내용들이 TV의 화면에 비춰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농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1: 예.
0: 네.
1: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뭐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0: 네.
1: 미덕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북한에서도 이런 경우인가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노동 동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청년들의 건강이나 뭐 이런 어려움보다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0: 네.
1: 야간 작업에까지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또 사상전까지

0: 버리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1: 네.
0: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황해남도의 간부들의 전언에 의하면 겉으로는 돌격 앞으로라고 부르짖고
1: 네.
0: 뒤에서는 지금 황해남도에서는 낮에도 문애기 소리, 밤에는 비판서 읽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하고요.
1: 네.
0: 농촌 현장은 지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뱉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좋은 나라가 될수 있다라는
1: 네.
0: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불만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예.
1: 예.
0: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농촌이 전체적으로 기계화되어서 인력 동원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북한도 농촌의 기계화가 좀 진척되고
1: 네.
0: 서로 돕는 문화가 자발적인 공동체 문화에 의해서 정립되면 더 좋겠다.
1: 네.
0: 겉으로 보기에는 뭐 공동체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구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예. 자, 북한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또 공부해야 될 시기에 강압적으로 무료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원의 일들에 힘들어 한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모내기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노력 동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돕는 국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 청년들을 강압적으로, 사상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관행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도 농촌이 기계화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봄농사가 주는 기대감과 풍요로움을 삼천리반도 금강산 모두에서 누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자,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또 북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라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도문이 적힌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드리고 있어요. 받아보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기다리면서 찬양 한곡 올려드릴게요.

0: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온누리워십 찬송가 앨범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 나눠드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꼭 기도카드 받으셔서 보시면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네.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오늘 한뼘차이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숙맞게 들으셔서 오답을 보내신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1: 네. 네. 이 권숙맞다라는 북한의 표현이 무슨 뜻일지 잘 한번 들어보시고 네. 답을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0: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권숙맞게 하면 안 됩니다. 집안일도 그렇고 회사일도 그렇고 특히 주의 일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숙맞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기 드립니다. 어떤 뜻일까요? 1번
1: 대충하다.
0: 2번
1: 민망하다.
0: 대충하면 민망하긴 합니다만.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대충하다가 권숙맞다일지 민망하다가 권숙맞다일지 네. 정답 기다릴게요.
0: 자, 정답 보내실 시간 저희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도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부 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 다육이에서 다육이.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1: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눈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를.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정답 다 보내셨죠? 자, 오늘의 한뼘짜리 퀴즈 정답은요?
1: 정답은 건숭맞다의 우리말 표현 1번 대충하다입니다.
0: 맞아요. 건성하다 대충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 나이가 60대가 되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대충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죄송스럽더라고요. 3006번이 보내주셨는데 네. 우리 근데 몸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도 마음만큼은 절대 그렇게 건숙맞지 않으신 것 같아요.
0: 아니 몸이 안 따라줘서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주님 주시는 새 힘 꼭 받으셔서 누리시길 그리고 열심히 더 힘차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처음 문자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 맞나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1755님 정답 맞히셨어요.
1: 우리도 일을 하면서 힘들 때 이렇게 건숙맞게 대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충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언제 어디서든 열심을 다해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2261님.
0: 네. 반성이 되죠.
1: 그러니까 네. 너무 교과서 같은 답안을 보내주셔서.
0: 자, 그리고

0: 우리 9462 성도님, 건성, 이런 뜻인가 봐요 하시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시면서 정답 맞히셨어요.
1: 그리고 내일 투표하러 저희 투표소 그 지역에 가려다가 드라이기 사러 왔다가 준비가 늦어져서, 그러니까 볼일 보다가 늦어져서 지금 참여를 늦게 하셨다라고 3874님이 주셨는데, 그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충대충 하답니다. 전주예요. 복음 통일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2519님 정답 남겨주셨고요.
1: 오늘 날씨 무지 더운데 그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1314님 1번이랑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가운데 저희 당첨자들을 몇 분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유익한 방송 행복하고 아주아주 좋습니다. 은혜 충전 극동방송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아 요런 문자야말로 건숙맞지 않은 문자죠.
0: 이야, 감사합니다.
1: 1번 같이 보내주신 3328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남편이 내 이야기를 건숙맞게 듣다가 등짝 스매싱을 맞곤 합니다. 5285님께도
0: 집중하세요. 네, 집중.
1: 등짝 스매싱을 어떻게 좀 덜 맞으실 수 있도록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예.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저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1번 맞나요? 네. 9713님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006님을 포함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답장,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오늘 당첨자는 아니시지만 의미 있는 문자가 하나 왔어요. 6205님이 아이랑 도서관에 가셨다가 책 하나를 고르셨는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여러 지역의 장터를 다니는 내용인데 북한에 있는 장터도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 해피데이와 나누고 싶어서 이 작가의 글을 올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1: 네.
0: 아마 우리 이역배 작가님의 책인 것 같아요. 분단의 철문이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분단의 철문이 열린다. 와, 산하래 장터에서 우리 만나요라는 이 문구가 오늘 울림이 또 있네요.
1: 네.
0: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북한 바로 보기 위해서 나눠드린 기도카드 꼭 받아보셔야 돼요. 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기도문, 기도카드를 한 장 보내드려요. 읽는데 뭐 2분도 채 걸리지 않죠. 여러분 받아보시고 계신 곳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함께 아멘. 그리고 주변 신앙 공동체에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라이저 코리아의 찬송 내 영혼의 은총 입어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여순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제로 남선교회연합 친선체육대회를 엽니다. 배구와 족구, 여자 승부차기, 훌라후프 던지기 등의 종목으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5601번에 2037-203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에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교회의 이번 축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운,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2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어느덧 6월의 두 번째 날, 6월 2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벌써 우리는 또 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들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인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도 우연히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의 둘째 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찬양합니다. 좋은 씨앗의 선물이란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네, 선물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우린 모두 선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극동방송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귀를 은혜로 선물하는

0: 선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방송. 아, 우린 모두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형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드시왔습니까? 또 그리고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07님께서도 오늘도 문자 남겨주고 계시고 또 0782님 0782님 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최근에 자주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기쁜 소식 있다고 907님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 올렸는데 응답 받으셨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도 남겨주셨습니다. 앱을 통해서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시고 극동방송 앱에서 전남동부 지사를 돌리셔야 되거든요. 들어가시면 앱 안에서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돌린다라는 게 그 안에 돌리게 돼 있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돌리시면서 전남동부를 맞추셔야 됩니다. 마치 옛날 채널 돌리듯이 돌리셔서 우리 극동방송으로 전남동부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드셔왔습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퀴즈 문제를 올려드릴 거고 오늘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지옥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옥교회 소식 준비를 했고요. 또 퀴즈 문제 함께 풀어가는 시간이 돼야 되니까 퀴즈 문제 먼저 올려드리고 또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퀴즈 문제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게 좀 살짝 의미가 문제만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를 맞춰가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로 표현되는 것, 보기를 들으시면 알 겁니다. 보기 1번 건강, 2번 돈, 3번 영생, 4번 지구력. 네,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드릴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건강, 2번 돈, 3번 영생, 4번 지구력. 네, 정답을 맞추실 수 있죠? 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안에 힌트가 있을 것 같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건강, 2번 돈, 3번 영생, 4번 지구력.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샵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0782님께서 아니 저 자주 왔는데 한번 결석하고 쭉 출석했는데 하시면서 억울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네, 그렇네요. 아, 지난주 금요일에 못 오신 게 오늘 생각났나 봅니다. 네, 그래도 0782님 자주 보고 싶다는 말로 전해진 거 아시죠? 네, 전해드린 거 아시죠? 네, 자주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 1772님 오늘 반갑습니다. 국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함께 하시면서 신청곡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신청곡을 올려주시면서 하트도 뿅뿅뿅뿅뿅 네 다섯 개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1772님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5016님도 오늘 비가 오늘 여수 선거 나오는 분들과 운동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그러네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니까 마지막까지 다들 힘내시라는 또 응원의 문자 또 이렇게 길에서 서 계시는 분들을 또 위로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5016님 감사합니다. 7236님께서도 문자를 남기셨네요. 정답을 함께 하시면서 네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7236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 2483님도 광양에서 듣고 여기는 전남 광양시입니다. 광양에서 오늘도 봄비가 오고 있는데 정답을 함께 하시면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마음을 남겨주셨습니다. 4310님도 오셨네요. 정답을 남겨주실 때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함께 나눠주시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거든요. 읽어드리면 서로 이렇게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닐까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너무 선물가도 같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번향으로 갈 때는 우리 오늘 정답에 이것을 누릴 때는 함께 또 믿음 안에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살 건데 네 함께 이 정답 함께 맞춰가면서 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힌트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듣고 싶은 찬양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또 비가 멈출 것 같아요. 저녁 때 늦은 오후부터는 또 차차 맑아진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좀 시원한 날씨가 살짝 올 것 같고 그리고 바람도 불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은 좋은 날씨가 예상이 될 것 같은 이 느낌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은 선물과도 같은 날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찬양 이어간 후에 그리고 오늘 지옥교회 소식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두 패밀리의 그 사랑 귀한 선물 함께합니다.

0: 오늘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지역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려고 하는데요. 전화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장 통합 여순호회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 장승열 장로님 전화 연결합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여순호회 남선교회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부름교회 장승열 장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0: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현재 여순호회 남선교회연합회에서도 바쁘게, 제가 볼 땐 늘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1: 네.
0: 네, 또 그렇지만 또 사업가이시기도 하신데 간단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소개 가능하실까요?
1: 예, 저는 그 돌산에서
0: 네.
1: 라스텔라라는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혹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동기나 또 짧은 간증이 있다면?
1: 다른 간증은 없고요. 펜션을 저희들이 그 교회 연합회 행사라든지
0: 예.
1: 이럴 때 그 스폰으로 이렇게 조금 도와주고
0: 네.
1: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0: 애견동반 스파 펜션 라스텔라는 1분 찬송으로 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또 소개도 해드리는데 익숙한 펜션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또 앞으로도 귀한 사역 또 그리고 또 사업도 번창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번에 또 전화드린 이유는 이번 행사에 대한 소개로 우리 장로님께 전화드렸는데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네, 여순도의 남성연합에서 친선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일시는 2026년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0: 6월 6일 토요일.
1: 예.
0: 혹시 이번 체육대회에선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1: 종목은 배구,
0: 네.
1: 축구, 그다음에 여자 승부차기가
0: 여자
1: 있어요.
0: 여자 승부차기, 예.
1: 예, 예. 그다음에 훌라후프 던지기,
0: 네.
1: 투호,
0: 장기,
1: 윷놀이, 줄다리기.
0: 오, 맞네요.
1: 네, 총 8개 종목입니다.
0: 오, 네. 어저 8시 30분이면 그래도 좀 날씨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장로님.
1: 저희들이 그 실외로 해보려다가
0: 예.
1: 너무 덥다는 교회에
0: 그렇죠.
1: 예, 의견들이 있어서 실내 체육관으로 다시 옮겼어요.
0: 그래서 장소가 진남
1: 체육관
0: 실내 체육관으로 준비를 하셨고 혹시 이번 체육대회를 해마다 하는 거죠?
1: 예, 해마다 저희가 지금 32회째입니다.
0: 예.
1: 저희들이 이제 여순호의 남성교회 연합회지 않습니까?
0: 네.
1: 저희들은 그 선교를 위해서 조직된 기관입니다.
0: 선교?
1: 예, 예.
0: 예.
1: 그래서 이 체육 행사를 통해서
0: 네.
1: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 화합의 마당인 것입니다. 예, 예.
0: 주로 어떤 선교를 하고 계신지도 잠깐 소개 가능하실까요?
1: 저희는 지금 국내 선교하면은
0: 네.
1: 이 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0: 전도 지원, 네.
1: 예, 예. 그 자립 대상 교회와 농어촌 교회에 전도용품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는 지금까지 저희가 7개 교회를 건축했고요. 지원금도 꾸준히 전달해드리고 있고
0: 네.
1: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그 여순호의 장로회 연합회와
0: 네.
1: 함께 필리핀에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까지 다녀온 상태입니다.
0: 필리핀하고 또 다른 해외 타 지역들도 이렇게 섬기시고
1: 예, 예, 예.
0: 와, 우리 남선교연합회는 체육대회를 발판으로 또 세계
1: 예,
0: 선교의
1: 맞습니다.
0: 그 과정을 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1: 예,
0: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힘내시라고 또 기도의 마음 또 격려의 마음도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체육대회 일정 그리고 주제 참가 비용. 참가 비용이 있을까요?
1: 있습니다.
0: 네, 얼마일까요?
1: 종목당 3만 원입니다.
0: 아,
1: 네. 비용은 아니고요. 예.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이 있는데.
0: 네.

0: 교우들이 쉴 수 있는 이제 천막 오고 의자.
1: 천막, 의자.
0: 네, 의자. 그 다음에 탁자.
1: 네.
0: 그 다음에 더우니까 아이스박스도 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음하고.
1: 예.
0: 이런 부대 비용은 약간 들어갑니다.
1: 아, 그러면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0: 저희 여수노예 산하 200여 교회.
1: 오, 네.
0: 누구나 가능합니다.
1: 예장 통합 여수노회 산하 예, 200여 맞습니다. 교회 외에도 가능한 걸까요?
0: 외에는 안 됩니다.
1: 아무래도 노회 행사이기 때문에 노회 맞습니다. 주간으로 예. 진행되는 또 체육 대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됨을 이끌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자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문의는 예, 예. 어디로 드리면 될까요?
0: 010-3776
1: 3776
0: 9283
1: 9283 9283 네. 3776 9283
0: 네.
1: 네,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네. 장로님 네.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실까요? 생각나시는 찬양.
0: 행복.
1: 행복.
0: 예. 네. 예수님의 자녀 되신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장로님. 네.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0: 예,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예장통합 여순노회 남선교회연합회 회장 장승열 장로님과 전화 연결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6분, 2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비가 오고 나서 좀 지금 날씨가 아주 맑음으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차츰 맑음 날씨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이 날씨처럼 청아한 우리들의 삶, 맑음, 또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삶 되길 소망합니다. 지옥교회 소식, 남선교회연합회 예장통합, 남선교회연합회 소식, 또 귀한 선교의 발걸음, 또 운동회까지 이어지는 소식 듣고 오셨는데요. 하나님 은혜 속에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4295님 오늘 새싹으로 문자를, 여기는 여수입니다. 우리는 영 이렇게 또 정답을 함께 하시면서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정답을 말해버릴 뻔했네요. 제가 가끔씩 문제를 내다가 실수로 자꾸 정답을 말해버릴 때가 있어요. 말하고 나서는 실수했네. 그래도 또 이렇게 어느 분 하나 이렇게 왜 그랬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다행히도 참 감사하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9830님, 네. 아까 문자 또, 그리고 9507님 또 문자 남겨주셨는데, 화분에 상추 한 봉을 뿌렸더니 콩나물처럼 서로 나오겠다고 빼곡히 나왔네요 하시면서, 또 콩나물, 야, 상추 한 봉, 상추를 심으셨네요. 그쵸? 상추 한 봉? 상추 한 봉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상추 한 봉투인가? 한 봉이면은 어떻게 되죠? 한 호분 아니신 거예요? 한 봉? 제가 이런 용어에 좀 약합니다. 상추 한 봉, 농산일을 해봤어야죠. 상추 한 봉?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찬양도 한 곡도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란다. 오프닝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선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어갔었는데, 오늘 선물 관련 찬양을 좀 많이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선물이죠. 다 힘에 주님의 선물 찬양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 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 이제 뭐 중간이라고 말하긴 좀 너무 많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오늘 지역교회 소식과 함께 하다 보니까, 퀴즈 문제를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 좀 너무 늦게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만, 한 번 더 드리고 찬양 듣고, 그리고 또 오늘 방송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일까? 문제만 보면 좀 맞히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표현되는 것 무엇일까? 좀 범위가 좀 너무 넓은 것 같죠? 네, 그렇지만 하나를 말씀하죠.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보게 드립니다. 1번 건강, 2번 돈, 3번 영생, 4번 지구력. 다시 한번. 1번 건강, 2번 돈, 3번 영생, 4번 지구료. 네, 전혀 다른 것과 하나의 또 다른 정답이 예,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시죠. 건강도 돈도 영생도 지구도 이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뭐가 맞을까요? 번호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샵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750번입니다. 마지막 찬양은 박종윤의 사랑의 선물. 선물 찬양 오늘 너무 많이 올려드린 것 같아서 좀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주제가 선물입니다. 선물 관련된 이기에 또 선물 주제 관련 찬양 들어보는 거죠. 함께합니다.

네,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영생이죠. 우리 주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물 받을 때 우리 표정이 어때야 될까요? 스마일. 웃어야죠. 네, 웃어야죠. 밝게. 오늘도 활짝 웃으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생이라고 올려주신 분 중에 제가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으신 분은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으로 추천곡 하나 올려드릴게요. 우리 1772님의 찬양. 짧지만 잠깐이라도 올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

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에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예배가 지금 잠깐 중단된 분들, 교회 방학, 그냥 두 글자로 방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학생들 아니면 무교생들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물 퀴즈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라디오 새껴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예, 꺼내셔서 앱 메시지나 문자로 정답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교생, 방학생은 정답 맞추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맞추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폼의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바로 말씀드린 방학생, 무교생 그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이 시간에 정답 맞추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살짝 좀 절제하신 자, 우리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곱고 우리 연기력이 뛰어나신 고현 집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저희 세 명이서
1: 예.
0: 세 명이서 연기를 또 펼칩니다.
1: 예.
0: 안 되는 연기를 펼칩니다. 꽁트 연기를 펼치니까 여러분께서 잘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잘 듣고 이 꽁트 가운데 정답이 있으니까 또 저희가 보기도 드려요. 보기도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잘 듣고 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1: 예,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샵 1069 50원 문자에 조금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자, 오늘 6월 2일 화요일. 자, 6월 2일 화요일. 자, 어디 계십니까? 자, 정답 보내실 준비 되셨나요? 수신 문자 받는 사람의 샵 버튼 누르시고 1069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시면 되겠고, 극동방송 어플로 휴대폰에서 라디오처럼 듣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무료로 앱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꽁트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답 옆에다가 한꺼번에 보내시면 됩니다.
1: 예, 쭉쭉 쓰십시오.
0: 정답 옆에다가 예. 나는 방학이다. 나는 무교다. 이렇게. 네.
1: 동학 가능. 동학 가능.
0: 그렇습니다. 방학하고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통학 가능까지 써주시면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1: 아,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0: 아, 예.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죠. 예.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자, 여러분께서 귀 쫑긋하고 어떤 꽁트가 펼쳐질지.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 자, 롯, 살아. 어서 빨리 짐을 챙겨. 방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거든. 지금 바로 이사할 거야.
3: 아이고, 여보. 그냥 이사가 무슨 번개 모임이에요? 갑자기 웬 이사람? 우리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 차가도 마련하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신도시 분양이라도 받으셨어요?
4: 삼촌, 그럼 우리 이제 강남, 아니 가나안으로 가는 건가요? 거기 땅값이 그렇게 비싸다던데 제 지분도 있는 거죠?
1: 그게 목적지가 딱히 정해진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면서 보여주시는 거지.
3: 네? 아이고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주소도 없고 번지수도 없고 심지어 부동산 계약서도 없이 이사를 가자고요? 지금 우리 전세금은 다 돌려받았나요? 아유, 그리고 나 여기 평생 사귄 친구들이랑 작별 파티도 못했다고요.
4: 삼촌,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어디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 미설정으로 달리는 건가요? 요즘 그 기름값도 장난 아닌데.
1: 여사, 우리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앱이야. 업데이트 실시간 되거든.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 수표가 어디

0: 있느냐?
1: 아이고, 영광. 그래도 우리 남편이지. 스케일 하나는 우주급이라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데 제가 참아야죠. 로, 너도 삼촌 잘 도와서 양떼 잘 볼거라.
2: 네.
1: 아유, 나는 이참에 가난한 스타일 패션이나 좀 알아봐야겠다.
2: 오, 역시 숙모님 긍정 마인드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삼촌, 그러면 일단 그 우리가 무작정 서쪽으로 밟을까요?
0: 그래, 주님 가라하시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패밀리 출발.
1: 여러분, 방금 보신 아브라함의 모습 어떠셨나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 불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한 계약서를 믿고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소는 몰라도 가이드는 확실하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켜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 자, 새끼라 보물 퀴즈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준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훗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이름은 무엇일까? 아, 여러분 지금 보니까 막 아브라함이라고 많이 보내셨어요.
3: 와,
0: 예. 아까 했어, 답 나왔어. 아까요.
2: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답이 오늘 아닙니다.
0: 아까 답 나왔어요.
2: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왔고 또 롯도 나왔습니다.
0: 예. 예.
2: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0: 예.
2: 그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이름을 맞춰주시는
0: 예.
2: 겁니다. 이름을.
0: 예.
2: 자, 보기 나갑니다.
1: 1. 가난, 2. 가나, 3. 안 가나, 4. 간다니까.
2: 자, 가나니냐, 가나냐, 안 가나, 간다니까.
1: 어? 자, 4번이 막 끌리지 않아요?
2: 그러니까.
1: 간다니까.
0: 아, 이 방송 우리 새끼라는 이 그러니까. 간다니까가 제일 중요해 지금. 4번 다 쓰셔. 아니다. 정답을 해야 돼.
2: 가난,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정말 안 갈 거야? 이 5번까지.
1: 네.
2: 예, 이렇게.
0: 못 가는 안 돼. 못 가는 안 돼.
2: 정답은 무엇일지. 그 뭐 1, 2, 3, 4번으로 하셔도 좋고요. 정확한 답을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샵 1069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셔야 되고 정답 옆에다가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이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은 그 정답 옆에다가 방학 또는 무교라고 적어주시고 방학 무교생들 가운데서 또 뭐라고 적죠?
0: 예, 무교생 중에서는요.
2: 통학 가능.
0: 통학 가능. 그거 꼭 하셔야 돼. 그거 안 하시면 안 돼.
2: 예. 통학 가능이라고 해주시면은
0: 그럼 선물
2: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제가 갑자기 시켰더니 목사님 당황하셔가지고 자 지금 보니까 뭐 간다니까. 제일 마음에 와닿는다고. 아니, 나 교회 간다니까, 정말. 그만 좀 물어봐,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0: 아, 예.
2: 방학 중인데, 간다니까, 이러면서.
3: 네.
2: 2305번님, 진짜 방학 중인 거 맞아요? 알려주십시오. 방학 중인 거 맞는지. 예,
0: 맞네.
2: 그 다음에 또 뭐, 예. 어우, 세 분 연기. 아, 좋았다고. 고맙습니다.
1: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좀. 연습이 조금 짧아가지고 그래도 오늘 또 연기가 수준급이라고 해주시네요.
1: 아,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2: 너무 재밌다고.
3: 네.
2: 포항은 비 내리고 있다네요.
0: 예.
2: 그렇습니다. 자 보기 목사님 보기 한번 또 다시 한번.
1: 네, 목사님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보기 네. 한번.
0: 가난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2: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좀 호통을 쳐야 돼요.
0: 네, 간다니까.
2: 진짜 가야 돼.
0: 아, 진짜 간다니까.
2: 진짜 가야 돼요.
0: 아, 오늘 간다는 자, 사람 있어 오늘.
2: 자, 정답 샵 1069 문자나 아니면 여러분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앱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고.
0: 예.
2: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0: 예.
2: 방학 무교라고도 무교. 꼭 적어주시면 예. 좋은 선물 드리고
0: 예.
2: 제가 이따가 정답 잘 맞춰준 우리 교인들
0: 예. 예?
2: 그렇죠?
0: 예, 성도들.
2: 교인들 성도들
0: 예.
2: 제가 이따가 선물 불러드릴게요.
0: 팍팍 드릴게요.
2: 그렇습니다.
0: 예.
2: 팍팍
0: 예.
2: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0: 이정님 찬양 예수의 이름은 은과 금 나없어도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14분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자,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꽁트 했잖아요, 집사님.
1: 네.
0: 꽁트 우리 출연 인물이 누구누구였죠?
1: 출연 인물이 일단 아브라함이 있고요. 예. 그의 아내 사라, 그다음에 조카 루시 있습니다.
2: 아, 전영천이 있는데.
1: 네.
0: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네. 롯이 연기를 했습니다.
1: 네. 네.
0: 거기서 문제 한번 다시 주세요.
1: 자, 문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0: 네.
1: 훗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정답. 예, 샵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 혹시 교회 안 다니는데 이쯤은 안다 하시는 분들 같이 방학 무교라고 좀 보내주시고 옆에 무교생 방학생이 있으면 답 알려주셔도
2: 예, 답 알려주셔요.
1: 네.
0: 문자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2: 예, 도와주시면 돼요.
0: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예.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예.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2: 주셔요, 같이.
0: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립니다.
2: 예.
0: 목사님 보기 한번 불러주십시오.
2: 예, 보기 가나안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0: 그렇습니다. 자, 가나안 있고 가나
2: 예. 3번 예. 안 가나
0: 안 가나
2: 4번
0: 간다니까.
2: 간다니까.
0: 간다니까.
2: 이거
0: 이런 식으로
2: 예. 예.
0: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 예.
0: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고 방학 무교생 정답과 한 문장으로
2: 예.
0: 한꺼번에 주시면

0: 되면 네.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는데요.
1: 네,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려요.
0: 오늘 예. 정답을 예. 가장 빠르게 보낸 분에게 일단 선물은
1: 예, 꽁트 막 나가니까 답이 예, 왔어요, 벌써.
0: 그렇습니다. 와. 1468번님께
1: 예.
0: 저희가
1: 축하합니다.
0: 선물을 드리도록
1: 축하,
0: 하겠습니다.
1: 축하. 완전 축하합니다.
0: 예. 1468번.
1: 예.
0: 1등, 1등.
1: 아~ 1등, 1등.
0: 와. 아깝게 2등.
1: 2등.
0: 0183번 님.
1: 예. 네. 0183번. 83번.
0: 예. 아깝게 2등.
1: 예.
0: 자, 그다음에 아깝게 꼴등.
1: 꼴등 아니고 지금 막 들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0: 아깝게 좀 뒤늦게.
1: 예.
0: 뒤늦게 예. 왔어요. 지금 막 온 8102번.
1: 예. 8102번. 축하합니다.
0: 2번님도 축하드립니다.
1: 예.
0: 아, 근데 좀 중간은 가자. 좀
1: 야, 중간. 늘 가만히 있으면 중간 돼요.
0: 네, 중간 예. 정도가
2: 520. 예.
0: 520.
3: 네.
0: 520번.
1: 예, 520.
0: 예.
1: 와,
0: 예.
1: 축하합니다.
0: 그러니까 예. 와, 뭐 예. 이렇게 빵 터지는 분도 있고 우울했는데 갑자기 웃게 돼서 좋네요.
3: 오, 예.
0: 네. 진짜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끌리네요.
1: 예, 예, 예.
3: 우리 새끼라는 예. 우울증을 치유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0: 아멘입니다.
1: 아, 네. 아멘입니다.
0: 아멘. 아, 끌려. 아, 예. 저 사람한테 예. 끌려. 그렇죠. 끌린. 어우, 좋네요. 연기 수준급이네요. 최고급.
3: 더 열심히 할게요.
1: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3: 목사님, 저희는 칭찬해 주면 예. 막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1: 아, 지금 해요. 지금. 아, 네. 진짜 지금 먼저 춤추지 가지.
0: 아, 보기가 너무 재밌다고. 아. 목사님 개그맨 공채 시험도 좀 쳐보라고 하네요.
1: 아 지금 늦었어. 저 90이 내일 모레인데 이게 안 됩니다.
0: 늦었어. 아, 예. 아쉽네.
1: 예예. 예, 예.
0: 아 간다니까. 근데 나이가 많아서 못 간대요. 예.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가난과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좀 해야겠죠. 방학생 무교생
1: 예.
0: 여러분 옆에 방학 무교.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1: 그렇죠.
0: 와 오늘 전주 샘물교회 전일수 집사님 문자를 마구마구 보내십니다. 아 우리 전일수 집사님께도
1: 예.
0: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1: 아이고야 축하합니다. 네,
0: 5189번으로
1: 예.
0: 우리 집사님께 한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아니 제가 이 교회를 갔다 왔는데
1: 예.
0: 지금 문자에 실물이 더 났다고.
3: 우와.
0: 선물 당첨.
3: 이야.
0: 당첨.
1: 완전히 이게
0: 선물 당첨.
1: 네. 뇌물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사심이 가득한.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답은 가나안.
0: 그렇습니다. 가나안. 예.
1: 아, 마지막 가나가 나오셨네.
0: 네. 가나안.
1: 가나안입니다.
0: 목사님 가나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나안
1: 예.
0: 땅.
1: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에서 갑자기 그냥 떠나라고 그런 겁니다. 무조건 떠나. 그런데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0: 네.
1: 아브라함이 그냥 짐을 다 싸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넘어와 버려요.
0: 네, 네.
1: 그런데 하나님 또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후손 이렇게 많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보냈다가 다시
0: 네.
1: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이어가시는 그 땅.
0: 네.
1: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지 않았다면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없었고
0: 네.
1: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것. 네,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0: 네.
1: 너를 저주 안에 저주할 거야. 그게 바로 나타나잖아요.
0: 네네.
1: 예.
0: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근데 가나안 땅이
1: 예.
0: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땅으로 따지면은 천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 젖과 꿀이 흐르는 예.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 예. 보통 또 요단강 건너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계와 저 세계 아니면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천국.
0: 네.
1: 방학생들 특별히 이걸 좀 주의해서 들으실 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이거든.
0: 네.
1: 예.
0: 자, 9714번님이 너무 재미나요.
3: 오.
0: 저는 수술 후에 병가 중인데
1: 예.
0: 새끼라 매일 듣다가 영향받아 문병훈
1: 예.
0: 지인들한테 복음
1: 예.
0: 전하고 극동방송도 전했대요.
1: 와. 와. 축하합니다.
0: 2139번님은 거래처 가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빵 터졌다고. 저도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가보고 싶네요. 세 분 대화가 너무 재미있게 다가오니까
1: 예.
0: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재밌게 네. 우리 고현 집사님이 이 원고를 또 재밌게 잘 쓰세요.
1: 아,
3: 네.
0: 연기도 잘 하시고.
1: 아, 목소리 너무 예뻐.
3: 얼굴도 예뻐.
1: 목소리도 예뻐. 아,
0: 그러니까.
3: 대본도 잘 써.
0: 이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집사님?
3: 저는 늘 항상 사실 이 시간 기다려요. 이 사연 기다려서 예, 예. 거의 일주일 동안 이 대본 생각만 하고 산답니다.

0: 제 본업이 있지만 본업도 열심히 하지만 예. 정말 이 일은 저의 사명이다.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선물 같은 일이다 생각하고 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와. 네.
1: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이 나오는
2: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빵 터질 수밖에
1: 그러니까,
2: 없어.
1: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막 귀에 꽃 쫑긋하게 듣게 된다고 하면서 예. 야, 새롭게 시작한 일터에서 보내봅니다. 의뢰 극동방송 틀어놓고 해서 너무 좋다고 항상 밝게 해주시니까 기분이 덩달아 좋아진대요.
2: 예.
1: 일터에서도 극동방송 듣게 되는 새로운 일터라니까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2: 네. 축하합니다.
1: 축하드려요. 완전 올 앵 청취자라고 예. 8421번님 입에 있는 커피를 품을 뻔했대요.
2: 아, 저 물면 네, 그걸 생각하면서 물 부어봤어.
1: 세 분 케미가 굿이라고. 아, 자, 여러분,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사실은 중요한 게 뭐 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방학생 저희가 진짜 기다리거든요.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내가 방학 무교 이렇게 한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면서 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1: 이천 다육농장에서도 아침부터 계속 방송을 듣고 계시고
2: 와.
1: 간다니까 너무 웃겼다고 아, 우리 3770번 그러니까 예. 오늘 뭐 초콜릿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0: 예. 가나 초콜릿이요.
2: 가나 초콜릿.
1: 네. 가나 초콜릿. 아.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무조건 선물을 다 드리겠고요.
2: 예.
1: 그 중에서 우리가 전화 연결을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맞아요 맞아요.
1: 전화 연결 이번
2: 7년 방학생인데.
1: 간다니까
2: 예, 간다니까 예 간다니까 아마 가실 것 같아 오늘 딱 연결하고
1: 정답은 1번 가난 맞춰주셨습니다.
2: 예.
1: 7년 방학생이에요. 마음이 와닿는다고 하셨는데
2: 예.
1: 자, 그 멀고먼 가난 땅 가셔야지
2: 이제 2305번님
1: 그렇습니다. 저희 일반 전화를 하고 있어요.
2: 예.
1: 2305번님 받아주십시오. 2305번
2: 예, 일반 전화 이거. 예.
1: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2: 예.
1: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2: 예.
1: 2305번 님.
2: 예.
1: 꼭 좀 받아 주십시오.
2: 예. 꼭 받으셔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하나님께 부르시는 시간이라서 예. 시그널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1: 2305번님 7년 방학생 저희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2: 아,
1: 오, 전화를 못 받으시나?
2: 그러니까요. 이런 참 안타깝습니다.
1: 안타깝습니다.
2: 예.
1: 자 그러면
2: 예.
1: 자 다른 분에게 한번. 다른 분에게 이분 해야겠네요. 이분 15년째 방학이라고.
2: 예.
0: 네.
1: 그렇죠?
2: 예.
1: 지금 현재 방학 중인 거 맞죠?
0: 네.
1: 아닌가? 교회를 가시게 된 건가? 5141번님. 여보세요?
3: 교수님? 전화번호 잠깐만요.
1: 다시 한번 5141번님께 전화 한번 해볼게요.
2: 받으실 것 같아.
1: 자, 5141번님 15년 방. 여보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빈입니다.
4: 예. 아, 네.
1: 지금 15년째 방학 중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를 지금 이제 나가게 된 건가요?
4: 방학 중인데요.
1: 네.
4: 교회를 가려고요.
2: 예.
1: 그 인도자가 전도해서 새끼라를 알게 됐다. 누군가가 이 새끼라를 소개해줘서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
4: 네네.
1: 지금 방학 15년째고요.
4: 네네.
1: 어느 지역이세요?
4: 아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2: 김포.
1: 누가 알려줬어요? 네. 누가 이 새끼라를?
4: 아. 최현주 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2: 예.
4: 제가 막 하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1: 예예.
4: 좀 성경책을 받아서 하느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런 우울감이나 자꾸 자해 자살 같은 이런 시도를 할 수 없게끔 한번 성경책

0: 책을 받아서 읽어보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제가 사연을 보냈거든요. 예. 네. 연결이 된 게 너무 영감이에요.
1: 그 최현주님이 지난번에 이제 네. 그 김포에 계시는 그 병원에 계시는 분 맞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0: 네, 맞아요. 예,
1: 아니, 제가 오늘 오전에도 통화를 이분하고 했거든요. 와. 이분하고 네네. 했나? 이분 옆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최현주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포에

0: 교회를 다니셨고
1: 네네.
0: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방송은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1: 예, 오늘 처음이요.
2: 와.
0: 그래요.
1: 이게 전화가 올 줄은 몰랐는데,
0: 네네네.
1: 이게 연결된 게 처음이거든요.
0: 최현주님이 혹시 옆에 계세요?
1: 예, 길에 바깥에 있어요.
0: 아니요. 저 일단은 제 통화는 일단 했으니까
2: 예.
1: 네네.
0: 같은 그 병실에 계시는군요.
2: 예.
0: 아.
1: 네네.
0: 자, 우리 5141번님이 이렇게 또 최현주님 통해서 이 극동방송을 듣게 됐고 오늘 전화
1: 네.
0: 연결된 게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된 거예요.
1: 그렇게 생각해요.
2: 맞아요, 맞아.
0: 15년 전이면은 아마 혹시 이제 학생 때 혹시 다니셨어요? 교회를?
1: 아니요, 성인이
0: 성인이
1: 됐을 때요.
0: 됐을 때 그렇구나.
2: 목수는
1: 네.
2: 30대
0: 네,
2: 후반.
0: 그러니까 자,
1: 아니,
0: 일단은
1: 나이는
0: 예.
1: 40대
0: 아,
2: 후반이에요. 그래요?
0: 그렇구나. 저희가 이렇게 전화
1: 네.
0: 연결이 되면은 일단 선물을 드려요.
1: 네네.
0: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1: 예, 성경책만 주셨으면
0: 아,
1: 좋겠는데.
0: 성경책이 받고 싶어요. 아,
1: 네네.
0: 저희가 근데 선물 먹는 게 성경책이 없긴 한데 제가
1: 네.
0: 성경책을 구해서
2: 구해서.
0: 우리
1: 와,
0: 5141번님께
2: 감사합니다. 예.
0: 제가 꼭
1: 네.
0: 드리도록 하겠고요.
2: 예.
1: 네.
0: 그다음에 저희 있는 선물도 하나 드릴게요.
1: 네네.
0: 제가 불러볼 테니까
1: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에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캡슐 세제, AM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1: 화장품이요.
0: 화장품 알겠습니다.
1: 네.
0: 화장품 드리고 제가 성경책도 꼭 구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혹시 그러면은 거기 병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1: 네, 아니요. 예배는 못 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같이 네.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0: 네.
1: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긴
0: 그런
1: 하거든요.
2: 그럼
0: 아니
2: 그
0: 그런
2: 예배할 수
0: 모임이 있어요?
2: 있네.
0: 그런 모임이 있어요?
1: 네, 교회 성경책을 많이들 읽으시더라고요.
2: 와.
0: 그 어떤 그 이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1: 아니요,
0: 공식적으로
1: 그거는
0: 예배 드리는 건
1: 아니고.
0: 없지만 서로들 이렇게
1: 네.
0: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책도 보고 얘기도
1: 네,
0: 나누고 그런
1: 찬송도
0: 모임이
1: 부르고.
0: 있군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아,
1: 네네.
0: 그렇구나. 예.
1: 네.
0: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좋아지셔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1: 네.
0: 이제 교회에도 가셔서 예배도 꼭 드리셨으면 좋겠네요.
1: 네네. 좀 희망사항이에요.
0: 그러니까요.
2: 예.
0: 꼭 그랬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우리
1: 네.
0: 목사님과 함께
2: 예. 저
0: 예.
2: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따라
1: 네네.
2: 하십시오. 좋으신
1: 네.
2: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2: 고백합니다.
1: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2: 몸된 교회에서
1: 네,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릴 간절을 초청합니다. 소망합니다.
2: 빨리 병원에서 태어나여서
1: 빨리 병원에서 태어나여서
2: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1: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
1: 할렐루야.
2: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1: 감사합니다.
0: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 5141번님께 예. 성경책 제가 보내드릴게요라는 문자가 와

0: 맞네요. 이런 분,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극동방송 듣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성경책을 잘 이렇게 전달할 테니까요.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꼭 만나시고 꼭 하루빨리 퇴원하셔서 하나님께 가서서 직접 또 교회 가셔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예,
0: 우리 옆에
1: 감사합니다.
0: 최현주님께도 잘 안부 전해주시고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희진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야, 그 병실이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 같아.
0: 이렇게 최현주님께서
1: 예.
0: 처음에 이제 방송 끝나고인가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1: 예.
0: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극동방송을 들어보라고
1: 예.
0: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나봐요. 그래서 지금
1: 와.
0: 이분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1: 와, 천도왕이네, 완전히.
0: 제가 지금
1: 예.
0: 오전에도 그분 중에 한 분을 제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1: 예.
0: 아유, 뭐 지금 성경책 제가 사드리고
3: 다들
0: 싶어요.
3: 서로.
0: 참, 와.
1: 야.
0: 뭐 3073번님도 그렇고 3484번님도 그렇고
1: 아니, 사실 예. 제가 사드리려고
0: 서로 이렇게 막
1: 그랬거든.
0: 사드리고 싶다고.
1: 제가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0: 그러니까, 와.
1: 와. 야, 이게 웬일입니까?
3: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는 동안
1: 예.
3: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0: 예.
3: 함께 진짜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메시지를 막 보내주시네요.
0: 그러니까요.
3: 와.
0: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듣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접 기도하실 때도 같이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예.
0: 자, 그러면 우리가 방학이라고 문자 줬던 분
1: 예.
0: 가운데서
1: 예.
0: 이분한테 한번
1: 예,
0: 전화를 한번
1: 맞아요.
0: 걸어볼게요, 제가.
1: 3279번님 1번 전화입니다. 3279번님 1번 전화 가면 받으시면 됩니다.
0: 3279번님
1: 예.
0: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예. 3279 예. 3279번님 1번 전화로 지금 전화 갑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0: 전화 안 받으시네요.
1: 안
0: 3279번님.
1: 예.
0: 3279번님이 저희 애청자 같은데
1: 예.
0: 전화를 안 받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1: 예.
0: 우리가 여기서
1: 예.
0: 찬양 한 곡 듣고 나서
1: 예.
0: 제가 한번 문자창을 한번 잘 뒤져서
1: 예.
0: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1: 예.
0: 오늘 이렇게 지금 듣고 있다.
1: 예.
0: 구원 열차 내가 꼭 타고 싶다.
1: 예.
0: 가나안 땅 내가 꼭
1: 예.
0: 가고 싶다
1: 가고
0: 하시는
1: 싶다.
0: 분들
1: 예.
0: 샵 1069번으로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1: 예.
0: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나안 땅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꽁트로도 해보고 퀴즈를 내드렸거든요. 정답 가나안 보내셨던 분 가운데서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겠고요.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방학 무교라고 보내셨던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예.
0: 1336번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인 방학 중인 사람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1: 예. 아. 1336번님.
0: 전화 걸어볼게요.
1: 예.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1336. 예.
0: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일반 잔으로 갑니다.
0: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자,
1: 아, 꼭. 예, 1336번님.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방학생입니다. 약속하신 땅. 예.
0: 우리 1336번이 꼭 오늘 받아주셔야 되는데.
1: 예. 몇 년 방학인지 어쨌든 방학생인 건 분명히 맞은데 예 일반자로 갑니다.
0: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
1: 어?
0: 전화를 안 받으셔요.
1: 안 받으시네.
0: 오늘 전화 안 받는 분들이 좀 있네요.
1: 예.
0: 자 포기하지 않고
1: 그렇죠.
0: 한 번만 더.
1: 네, 한 번만
2: 한
1: 더.
2: 한 번 더.
1: 한 번 더.
0: 화장실 잠깐 갔을 수도 있으니까.
2: 네.
1: 예, 한 번 더. 아마 이거 받으면 죽는 줄 아는데 아니요. 살아요. 이 전화 받으면 삽니다. 네. 물에서 건져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1336번님.
0: 제발.
1: 예. 예.
0: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인 방학생.
1: 예.
0: 아, 이분 전화 연결되면 갈 것 같은데. 아유 전화를 안 받는다.
1: 아 이런 참 오늘
0: 그러면
1: 예
0: 제가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쉬워서 이분 한번 또 한번 해볼래요. 아까 7년 방학생
1: 예
0: 주여
1: 2305번님 예.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간다니까
0: 그러니까.
1: 가실 거라 믿습니다.
0: 그러니까 자 2305번님
2: 아,
0: 주여 제발
2: 제, 주여 삼창해 하나요?
0: 주여 삼창.
2: 네. 이렇게 간절하기도 그러니까. 정말.
1: 예. 간다니까.
0: 그러니까 제 핸드폰으로 막 하고 싶네 지금. 아
1: 이게 좀 이게 메시미디어가 발달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와 이게
0: 안 받습니다. 아, 안 받습니다.
1: 예.
0: 자 혹시 오늘 지금 좀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내가 방학이다 옆에 방학생이 있다 전화 연결 지금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시겠어요? 본인이 방학생이다 무교생이다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다 아니면 옆에 방학생이 있다 자 9640번님 시아버님 전화 전도하고 싶다고요? 혹시 지금 옆에 계시나요? 옆에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전화를 할게요. 제가 지금 문자가 많아서

0: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요라고 하셔도 좋고, 방학생, 방학, 무교,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본인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1: 예,
0: 지금
1: 예.
0: 방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본인이 직접 문자를 주시든지요.
1: 예.
0: 옆에서 한번 좀 주세요.
1: 예.
0: 옆에 방학생 있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1: 무교생이 있어. 무교생이 있어.
2: 네.
1: 무교생이 있어.
0: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예.
0: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4301번님. 전화 갑니다. 일반 전화입니다. 4301번님 일반 전화.
3: 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본인이 무교 맞으세요?
3: 아니, 제가 무교가 아니고요.
0: 예, 옆에 있어요?
3: 저는 집사예요.
0: 예, 예. 옆에 있나요? 혹시 무교생?
3: 근데 옆에 계신
0: 예.
3: 문상욱 선생님이
0: 누구 어떤 선생님?
3: 장애인이신데
0: 예?
3: 문상욱.
0: 예.
3: 선생님이 시각 1급 장애인이신데 기타를 너무 잘 치세요.
2: 아, 예, 예, 기타리스트.
0: 예, 예.
3: 그래가지고
0: 예.
3: 제가 늘 이렇게 그 목사님 사모님이랑 이렇게 함께 중보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0: 예.
3: 꼭 이 새끼를 통해서 영적 기도를 하시게끔 하고 싶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시죠? 문상호 선생님.
3: 네, 문상옥.
0: 문상옥.
3: 네, 네.
0: 시각 장애인이시고 기타를 잘 치시고
3: 네, 자, 안 보이시는데
0: 한번 바꿔주십시오.
3: 기타를 엄청 잘 치세요. 잠깐만요.
0: 예.
3: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극동 방송국.
4: 예, 안녕하세요.
0: 여보세요, 문상욱님 예. 반갑습니다.
4: 예. 예, 안녕하세요.
0: 극동 방송 가끔 들으세요?
4: 예, 좀 뭐 조금씩 듣다.
0: 조금씩 들으세요. 옆에 계신 분 통해서.
4: 예, 예.
0: 교회를 안 나가 보셨나요?
4: 예, 이제 안 나갔는데요. 이제 뭐 좀 나가려고.
0: 예, 예.
1: 예.
0: 자, 이번 기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고요. 우리 문상욱님을 예. 부르고 계시니까
4: 예.
0: 오늘 계기를 통해서 꼭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이제 아, 예. 예수님을 예. 믿는 거죠. 무교니까 처음으로
4: 예, 예.
0: 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예. 오늘 이렇게 영접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작정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1: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4: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4: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4: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4: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문상욱님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4: 예,
0: 하나님께서
4: 예.
0: 문상욱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지금 좀 불편한 상황이어도 꼭 교회 가셔서 예배도 예, 드리고 예. 교제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예. 시간이 없어서 방송 예. 끝나고 선물관에서는 전화를 드릴게요.
4: 예, 예.
0: 오늘 전화 받으셔서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예.
2: 와.
0: 자, 우리가
1: 갑자기 네. 지금
0: 뒤늦게 막 이렇게
1: 방학생이 막 터졌어요.
0: 뒤늦게 막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요.
1: 예.
0: 일단은 다 못해도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리겠지만
1: 예.
0: 시간이 한 2, 3분 남았으니까 한 분이라도 좀 더 네. 해볼게요.
1: 예, 예, 예. 와. 예, 방학생들이 지금 많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0: 자.
1: 예. 예, 방학생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0: 뒤늦게 이렇게 좀 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오고 있어가지고.
1: 예.
0: 우리 옆에 20년 방학 동생이 있다고요?
1: 예.
0: 8813번님이 알려주셔서 우리 김혜숙님께 전화 걸고 있습니다.
5: 연결이 되지 않아. 비 후 소리.
0: 일반 전화라서 예. 이분이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1: 예. 3825번님, 김혜숙님 전화 받으시면
0: 그냥 언니한테 전화를 네. 걸어볼게요.
1: 예.
0: 언니한테.
1: 예. 받아보시면 20년 방학이라고 그러는

0: 네.
1: 김혜숙님 언니한테 지금 전화 걸고 있어요. 김혜숙님 언니. 예. 지금 운전 중이시죠? 아, 운전 중이면 안 되겠네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김혜숙님 옆에 있어요?
2: 예.
1: 김혜숙님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언니한테
0: 아,
1: 했는데,
0: 그럼 이렇게
1: 우리 언니가
0: 바꾸시면
1: 지금 운전하고 있나요?
2: 예, 동생은 옆에 있어요.
1: 동생 한번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2: 예, 너무해.
1: 너무해, 진짜. 나한테
0: 아니요,
1: 말도
0: 근데 이게
1: 없이
0: 너무한 게
1: 방송
0: 아니고.
1: 중에. 저 김혜숙님. 김혜숙님.
0: 받으시면 돼요, 그냥.
1: 김혜숙님, 지금 좀 당황스럽죠?
2: 네.
1: 갑자기 너무하고, 진짜. 예. 근데 너무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0: 왜?
1: 예.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는데, 동생이, 언니가 하도 좋은 게 있어서 동생을 주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0: 사실 구호는 당황스러워요.
1: 그러니까.
0: 예.
1: 지금 방송에 나가고는 있어요. 너무해. 이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우리 김혜숙님. 20년 전에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계시니까, 예. 하나님이 너무해도 오늘 하나님 그 음성을 좀 오늘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다시 꼭 돌아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0: 아, 이번 주에 교회 나가셔야 돼.
1: 그러니까.
0: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1: 하나님 부르고 계시니까, 우리
0: 부르시니까.
1: 김혜숙님, 오늘 절대 우연 없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방송 끝나고 나서 좋은 선물도 저희가 마련하고 저희가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2: 네,
1: 옆에 언니
2: 감사합니다.
1: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좋은
2: 네.
1: 거 주려고 그러는 거야, 좋은 거. 예. 알겠죠?
2: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해요. 예.
0: 아, 시간이 없어.
1: 아, 시간이 없어요.
0: 예.
1: 오늘 뒤늦게 막 터져가지고.
0: 예. 아, 제가 이따 전화 다할 거예요, 제가.
1: 문자도 뭐 뒤늦게 지금 뭐 방학 계속 오고 있습니다.
0: 예,
1: 예.
0: 제가 다 전화합니다, 오늘.
1: 다음에는 빨리빨리 오세요. 자, 우리 개복교회 오늘 고현 집사님과 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저는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내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오면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 동안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화려한 축제였고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명절의 가장 절정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화려한 축제의 끝자락에 소리를 높여 외치셔야 했을까요? 웅장한 제사가 끝나고 화려한 축제의 불빛이 꺼지면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찾아오는 짙은 공허함과 영적인 갈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춤추고 노래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군중들의 눈빛 속에서는 여전히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은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좋은 것을 먹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 만족할 줄 알았었는데 돌아서면 찾아오는 이 깊은 마음의 목마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의 우물은 마실 때 잠시 시원할 뿐입니다. 돌아서면 다시 목마릅니다. 돈의 우물, 명예의 우물,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우물은 여전히 완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깊은 갈증을 향해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은혜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에 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초청에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많아도 연약해도 과거가 부끄러워도 지금 내 삶이 마른 논바닥처럼 적적 갈라져 거칠어 있었지라도 주님 나 목마릅니다. 주여 목마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 지금부터 약 10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세계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호령했던 팝의 여왕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를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던 그녀였지만 무대 뒤에 삶은 마릴린 몬로처럼 지독한 공허함과 갈증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우물로 영혼을 채우려다가 피참한 치유를 맞이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목소리를 가진 보컬리스트이자 전 세계적으로 2억 장이 넘는 음반을 판매한 그야말로 대중음악계의 정점에 섰던 인물입니다. 영화 여러분 아시나요? 보디가드의 흥행과 주제곡 I Will Always Love You의 메가 히트로 그녀는 부와 명예, 재능과 아름다움까지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우물을 손에 쥐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완벽한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의 삶은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중의 과도한 관심과 압박, 불행했던 결혼 생활과 배신감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녀가 어릴 적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신앙의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성가를 부를 때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던 그녀였지만 거대한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 속에 갇히면서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지만 정작 그녀의 영혼은 철저히 고립되어 마약과 알코올이라고 하는 잘못된 세상의 우물에 의지해 갈증을 달래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그녀는 2012년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을 앞두고 호텔의 욕조에서 쓸쓸하게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서 목을 축이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분께 나가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감칠나게 떨어지는 몇 방울의 빗방울이 아닙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거침없이 밀려와 모든 메마른 땅을 적시고도 남는 강물입니다. 그것도 한 줄기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표현된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배에서라는 표현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영혼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일시적으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메마른 내 영혼이

0: 살아납니다. 좌절과 낙심, 염려와 두려움으로 타들어가던 마음이 에덴 동산처럼 푸르고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강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좌우에 나무를 살리고 물고기를 살립니다. 내 안에 생수가 넘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메마른 관계가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며 이웃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비로운 위대한 생수의 강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을 때에 겁장이었던 제자들의 심령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왔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이 솟구쳤습니다.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목마르고 왜 여전히 메마르고 짜증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까요? 성령님을 내 삶의 변두리에 모시고 내 좌우와 욕심으로 성령의 삶을 꽉 막아두었고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안에 막혀있는 영적인 우물을 다시 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의 강물은 다시 우리 안에서 세차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솟구쳐 흐르는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매일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발걸음 닿는 곳마다 메마른 이웃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3-1004번, 653-1004번 여수 둔덕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앞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달라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 나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겔 20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심도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역사를 아브라함 시대부터 폭넓게 서술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현재 상황을 맞이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 다룹니다. 10절에서 26절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룹니다. 27에서 29절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입니다. 30에서 44절 에스겔 당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45에서 49절 남방에 불을 보낼 것을 예언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요약적으로 서술하면서 배은망덕에 대한 태도를 책망하고 미래의 소망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장에 나타나는 중심 사상은 이스라엘의 폐역의 역사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의 역사가 대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폐역의 상황은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함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애굽에서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상황으로 이스라엘의 폐역은 우상을 섬기고 주의 율례를 어기고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수여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상황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폐역한 역사에 대해 기술하고 그 제목에 해당하는 본단락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과거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의 완악한 태도에 대해 탄악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질문하러 가는 상황입니다. 5절에서 9절 외국에서의 우상 숭배입니다. 10절에서 26절 광야에서 배반을 지적합니다. 27절에서 29절 가나안에서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0에서 32절 이스라엘이 현재 범하고 있는 죄악을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대조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0: 본달락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속에 범죄를 두 세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죄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절에 17절 광야 1세대 구체적인 범죄로 율례를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규례를 무시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분노를 쏟으려고 했지만 자신의 이름 때문에 달리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에서 26절 광야 2세대 구체적인 범죄로 광야 1세대와 동일하지만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광야 1세대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 1세대들이 죄를 저질러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광야 2세대들이 동일한 범죄를 자행했다는 사실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라고 하는 점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죠. 첫째,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둘째, 9절, 14절, 22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33절에서 49절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지나온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대부분 배도의 역사로 규정한 데 이어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도 이전의 역사적 연장선상에서 배도와 패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33절에서 39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책망 묘사입니다. 40에서 44절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9절 남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중심적 특징입니다. 첫째, 40에서 44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배 회복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축복의 표시입니다. 둘째, 45에서 49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참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때 진정한 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회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참된 신앙과 경건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율법은 채점표가 아니라 길 안내이다. 하나님 없이 살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붙들어주는 말씀이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한 은혜는 이런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에서도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겠지. 한 번에 충분히 주셔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하시겠지.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 말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규칙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는구나. 그런데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 시험이 행동 점검이나 도덕 평가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사실상 단 하나입니다. 하루치만 거두라. 이게 전부이지요. 이것은 도덕을 시험하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윤리를 점검하기 위한 규칙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찬양 오지은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그리고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극동방송 전속 중창단의 찬양과 아이노스 합창단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 곁에 붙들어 두시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며 매일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그 자리에서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결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6월입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나요? 힘들다, 지친다 말보다 함께하자, 너라서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보세요. 나의 한마디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6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한사랑교회 김은율 학생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후서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둠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바라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그것은 너희를 그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여순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제로 남선교회연합 친선체육대회를 엽니다. 배구와

축구, 여자 승부차기, 훌라후프 던지기 등의 종목으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5601번에 2037-203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 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 교회의 이번 축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운,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보금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신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4: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3: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0: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1: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0: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1: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0: 함께 봅니다. 이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아멘. 가정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또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가정하면 가장 먼저 사랑이란 말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따뜻함, 편안함, 평안함,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사랑이고 따뜻함이고 편안함이고 그렇습니다. 가족이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루지요. 그리고 그 가정은요, 사랑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사랑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가족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가족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영어로 family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family는요, 여러 가지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앞에 이 단어를, 앞에 이제 알파벳을 따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것을 한 단어씩 앞에서 다 글자 떼가지고 이렇게 family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랑이고 가정은 사랑입니다. 최장희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글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은 이렇게 라는 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란 반쪽에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결혼 서약은 두 개의 물방울이 모여서 한 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는 가위입니다. 두 개의 날이 똑같이 움직여야 가위질이 됩니다. 부부는 일체이므로 주머니가 따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부부는 주머니도 하나여야 합니다. 부부란 피차의 실수를 한없이 흡수하는 호수입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니까요.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요. 좋은 아내는 소경입니다. 좋은 남편은 골라서 듣고 좋은 아내는 골라서 봅니다. 좋은 남편은 고개로 사랑하고 좋은 아내는 눈으로 사랑합니다. 부부는 해묵은 골동품과 같습니다. 부부의 사랑이란 꽤 오래 뜸을 들인 후에야 성숙해집니다. 아내의 인내는 남편을 살리고 남편의 인내는 아내를 명예롭게 합니다. 예, 참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면요, 부부는 주로 한 마음이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지요.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작은 문제 앞에서는 서로 잘 다툽니다. 작은 문제로, 사소한 문제들로 서로 말다툼하고 잘 다투지요. 아이들이 봐도, 집에 아이들이 봐도 참 유치한 거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합니다. 지나고 나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지요.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내가 참 유치한 것 때문에 내가 고집 부리고 유치한 것 때문에 말다툼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TV 보면서도요, 서로 다른 거 보려고,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려고 다투기도 하지요. 남편은 뉴스 보려고 그렇게 하고, 아내는 드라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연속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TV가 한 대 같으면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러다가 다투다가 옥신각신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뉴스를 봐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미래를 보는 눈도 열리고 하지, 어째 맨날 드라마만 보냐, 수준 낮게시리, 그렇게 가시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속이 뒤집어진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술 더 뜹니다. 아니, 뭐 수준 낮게? 당신 수준은 돈을 잘 버나 아는 게 맞나, 생기기를 잘했나, 꼴값을 떨어요, 그렇게 말.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전쟁이 커지지요. 예. 서로 마음 상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무시하니까 이제 전쟁이 커지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상처 주는 게 보통 부부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또 불평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다툼이 생기고 또 그 다툼이 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많이 먹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데도 철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에, 첫사랑할 때에, 사랑할 때에 어땠습니까? 늘 만나고 싶고, 늘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더 자세히 보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고, 좋은 거 다 주고 싶고, 그리고 저 사람 위해서는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내가 따서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요. 모든 것을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뭐야 물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 생각 먼저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어느새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는 그런 아주 아주 참 서글픈 일도 발생을 하지요. 혼자 있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서로가 서로가 그렇게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중심 이동입니다.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이 중심이 이동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그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계획이요, 상대방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게 사랑이고 사랑의 힘이고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특성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무자비함,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는 참 차가운 마음, 굳어버린 마음, 그 사나운 짐승들을요 사정없이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따뜻하고 넓은 마음, 상대방 중심의 아름다운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슴 설레는 사랑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마음 중심, 그 중심은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각종 여러 가지 생물과 무생물들이 많이 존재를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보면요, 종류는 같을지라도 종은 같아도 생긴 것은 다 다릅니다.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모래도요,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모래도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이라는 것만 같을 뿐이지, 종만 같을 뿐이지, 생긴 거, 생각하는 거, 먹는 거, 특성들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는 다르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즐겁고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거고요. 그래서 관심이 가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너와 나는 다르다는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상대방을 인정해 줍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식도 다 다르지요. 바로 거기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때 거기서 예의범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인간에 대한 존중심이 나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상대방을 그냥 짓밟아버립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와 다른 것을 도무지 봐주지를 못합니다. 자기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 생각해서 절대로 수용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 사람은 항상 외롭습니다. 항상 공허합니다. 왜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요, 남편도 있기 싫어하고, 아내도 있기 싫어하고, 형제도 있기 싫어합니다. 친구들도 있기 싫어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자식도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고,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기게 되고, 그들과 관계 속에서 이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고요.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관계의 풍성함, 이 관계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이 들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관계의 출발, 그 관계의 기초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관계는 부부 관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행복한 부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행복한 가족,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는요,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을 때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그 원리를 따를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될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의 평화와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부의 원리와 도리, 그 이상의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어떤 원리, 그 설계를 가지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온전히 따를 때에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더 높은 원리와 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가정에 세운 질서.
그래서 이 질서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모든 공동체에 질서가 있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질서, 지역의 그 지역 사회의 질서가 있고요, 국가의 질서가 있고 세계의 질서가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생물의 세계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온 우주도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질서를 벗어나버리면, 자기 위치를 벗어나버리면 모든 게 다 깨어지게 되고요, 그 다 서로 고통을 느끼게 되고 힘들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1년 6개월에서 길면 3년 정도 간다고 하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리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도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식어버리고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 없으면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사랑도 그 마음도 계속 노력하지 아니하면 이내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행복한 부부관계 유지할 수 있고, 사랑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행복한 가족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때에 찾아오는 겁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은 행복이 깨지고 맙니다. 각자 각자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함께 행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특징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상대방을 더 사랑하기로, 더 순종하기로, 더 이해하기로, 더 섬기기로, 더 행복하게 되기로, 더 행복하게 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가족이 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부부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 질서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부 관계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정해놓은 그 질서를 깨고 나면요 모든 게 다 불행해집니다. 요즘 아내들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들,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나쁜 풍조가 사회 속에 만연해 있다 보니까요, 남편을 비하하는 말들이 유머라고 하는 탈을 쓰고 그렇게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참 가정을 약화시키고 그렇게 허무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지요. 참 서글픈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웃고 웃은 일이지만, 웃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서글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게 맞는 줄 압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그 원리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따라서 그렇게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점점 더 문제가 생기고요, 관계는 점점 깨져가고 삭막해져가고 불행해져갑니다. 거기에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겨납니다. 남편들은 다투기 싫어서 표현을 안 할 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깨진 곳에서는 절대로 행복의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남편들의 책임도 크지요.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면도 참 많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남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그렇게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인격적으로 권위를 세우고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그 인격적인 그 모습 앞에 스스로 가족들이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감동이 되어져야 되시오. 사랑의 삶으로 또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폭군이 아니라 사랑의 삶으로 그렇게 하면서 가정에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믿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고 기쁨으로 따르게 하고, 그래서 남편이 이끌고 가장이 이끌고 가족들이 함께 따라가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함께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 때 여자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 다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볼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게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나 자신처럼 느끼도록,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순종하면, 사랑스러우면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것이 남편입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반면에 남자는요, 가장으로서 권위가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짓밟히면요, 폭군으로 변합니다. 남편의 길을 거부합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사랑받는 행복한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가족들,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하라, 그 말이지요. 모든 것 아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 남편들의 문제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들도 너무너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따라들 갑니다. 그리고 아내를 약하다고 얕보고 막대하는 남편들도 참 많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서 남편의 권위가 또 무너지지요. 질서가 또한 무너집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남편이 어떻게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었고 상대방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것으로 기뻐하셨고 그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만족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 고통 당하시면서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렇게 만족하게 기쁨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울하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못해서 하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아내, 희생할 수 있는,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남편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면 너가 행복해진다, 함께 행복해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사회 관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친구를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또 그 친구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그 친구가 나를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대립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자신만 생각하다 보면 모든 관계 점점 다 깨져가고 다 사이는 갈라지고요, 그야말로 가정도 사회도 다 깨지고 맙니다. 세계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전쟁 일으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다 깨져버립니다. 서로 불행해지지. 이게 바로 개인의 삶이나 공적인 삶이나 국가의 관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어도 품어주고 이해가 안 되어도 용납해주고 함께 받아주는 것, 이게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들, 그런 좋은 남편, 그런 행복한 남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요구하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뿐입니다. 주님만이 남편들에게 요구하시고 주님만이 아내들에게 요구하실 뿐이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할 뿐입니다. 요구하는 순간에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하려고 했다가도 다 깨지고 맙니다. 마음 다 상해버리시오.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존심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만큼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그저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내들도

0: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화를 이루게 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통해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남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 남편이요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이상적인 남편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부부관계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예식 할 때도 그냥 즐겁게 하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례자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누가 주례를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위에 세워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TV에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 흘러가는데 따라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가정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다 반발하겠지요. 그러나 교육은 그렇게 하십시오. 끝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모로서, 믿는 부모로서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부드러운 눈빛과 음성으로 말하고 우르만지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취해야 될 자세인 거지요.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서로가 이 말씀들에 서로가 순종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앞부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모두가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또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지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셔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행복한 가정, 천국을 맛보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434 여수 수정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마 이 만남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의 삶에 좋은 만남이 많기를, 그래서 아이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또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실 텐데요. 만남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두고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지도자와의 만남이 참 중요한데요. 지도자의 영향력은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명운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 누구를 만나느냐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그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내일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일꾼을 잘 뽑아야 하는 그런 선거인데요. 그런 만큼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실지 곧 있으면 알게 될 텐데요. 그 만남이 지역의 발전과 회복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0: 소리엘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 그 의식 참 중요하죠. 나 한 사람, 이 바른 선택으로 행사되는 나의 한 표, 이게 변화의 시작이죠. 자, 드디어 선거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나의 선택이 4년간 이 지역의 흥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중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일 화요일이고요. 매주 화요일은 3단 성경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잠시 후에 예수인교회 박정호 목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뜻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0: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3단 성경 퀴즈. 오늘도 여수 예수인교회 박정호 목사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예수인교회 박정호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와, 목사님 벌써 6월입니다.
1: 네, 네. 이제 6월달 됐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와, 엊그제 정말 새해 인사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6월 2일. 네. 시간의 속도를 목사님은 언제 많이 느끼세요?
1: 아무래도 애들 클 때.
0: 애들 클 때.
1: 애들이 컸다고 몇 살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러는 것 같아요.
0: 벌써 다 장성했잖아요.
1: 네, 저희 애들 다 컸고. 네. 또 다른 애들 오랜만에 보면 몇 살이다. 네. 요즘 또 결혼식이 많아요.
0: 맞아요.
1: 네. 네. 저도 매주마다 지금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벌써 이제 결혼한다 소식을 들려줄 때 네. 그때 아 세월이 참 빠르다.
0: 주례 요청도 들어오나요?
1: 아니요. 요즘 주례 요청 없어요.
0: 아 주례자가 없죠?
1: 주례자가 없어요. 아, 아주 맞아요. 불만입니다 저는.
0: 아니 왜? 근데 좀 기도 청년들은 조금 세상의 흐름과 좀 이렇게 반대로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맞고요. 네. 제가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또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해요. 예배를 드리자. 근데 이제 우리 아들조차도 네. 아빠 요즘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물론 아직 우리 아들이 결혼식은 안 합니다만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할 때 꼭 네. 이렇게 예배로 하나 드리자. 아빠 그런 요즘 안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하고 이제 뭐 약속은 받아놨습니다만 네.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하죠 당연히. 이제 또 찾아오고 나면 네. 야 내가 줄여 서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결국 줄여 없이.
0: 아니 근데 이게 가정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1: 이제 맞죠. 맞는데 네.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들이 더 이상 네.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0: 알겠습니다.
1: 것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부모들의 그런 어떤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부모님들의 말이 자녀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버지가 에헴 한마디만 네. 해도 탁 이렇게 긴장도 하고 물론 뭐 그게 뭐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무너지지 않았나. 네. 그래서 부모들이 그래 애들이 안 하는데 어떡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0: 그렇죠.
1: 해도.
0: 네, 네.
1: 지금도 사실 뭐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 이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애들조차도 그러니까 아빠 네. 아빠 그건 꼰대 같은 소리야 뭐 이런 얘기하고 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이 시대 네.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시키고 네.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낼 것인가 네, 키워낼 것인가 하는 게 참 숙제긴 숙제입니다.
1: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라는 그 말을 여러 번 사도 바울은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신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 처음 읽을 때 무슨 이런 교만한 말을 네. 사실 성경 처음 읽을 때는 그런 얘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물론 그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교만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교만은 아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니 부모가 자녀에 대한 영향력도 마찬가지겠죠.
0: 네.
1: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정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네.
1: 내가 하나님 본받은 것처럼 네.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0: 그래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비결을 그 사도 바울의 말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1: 네. 네.
0: 자 오늘 3단 성경 퀴즈.
1: 예.
0: 목사님 오늘 주제가 있나요?
1: 오늘의

0: 주제는요.
1: 네.
0: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두워져 가는 세상.
1: 어두워져 가는 세상.
0: 네.
1: 네. 아니 목사님 어느 순간에 주제가
0: 네.
1: 명세로 끝나지 않고
0: 네.
1: 문장 다 종결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끊기는 듯한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0: 네, 왜냐하면
1: 요즘 최근에
0: 네. 이제 문장의 완성은
1: 네.
0: 퀴즈를 다 푼 후에.
1: 아, 그래요. 나머지 문장은 그러면 퀴즈를 다 푼 후에
0: 네.
1: 완성시키시겠다는 네. 말씀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럼 바로 들어갈까요?
0: 네, 첫 번째 퀴즈,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단 성경 퀴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첫 번째도 세 글자입니다.
1: 네.
0: 세 글자. 이게 이 글자가 이 단어가 세상에서도 많이 쓰고
1: 네.
0: 또 성경에서도
1: 나오죠.
0: 많이 나오집니다.
1: 네.
0: 네네. 그래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있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1: 네.
0: 랍비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랍비를 사실 풀어서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말한다면 이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땡땡땡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1: 네.
0: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기도 했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일만 땡땡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는데 여기다가 이제 높여 부르는 말을 붙여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거기다가 님자까지 붙여서
1: 네, 네.
0: 땡땡땡 네.
1: 네, 가르치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기
0: 네.
1: 때문에요.
0: 네.
1: 학교에서는 과목 그 명을 이 직함 앞에다가
0: 그렇죠.
1: 네,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0: 예를 들어서 국어 땡땡땡,
1: 그렇죠.
0: 물리 땡땡땡,
1: 맞습니다.
0: 뭐 이런 식으로 하죠.
1: 네. 그리고 이걸 비슷한 말로 다른 말로는 교사라고도 하죠.
0: 그렇죠. 네. 네. 사실 요즘은 교사라는 말은 쓰는데
1: 네.
0: 이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점점 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존경의 누구를 어떤 존경의 의미로 부른다는 것이 잘 없어요.
1: 네.
0: 예를 들어서 교사하면은 그냥 직업적인 의미잖아요. 약간
1: 네.
0: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나를 가르치는 분에 대한 어떤 높임, 가르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존칭이 좀 네. 살아있는 거죠.
1: 네.
0: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요즘 애들 보니까 이거를 한 글자로 네, 축약해가지고
0: 그렇겠죠.
1: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0: 네, 네.
1: 네.
0: 많이 그렇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지금도 이분을 나의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죠.
1: 네, 생각이 많아지고. 어디까지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0: 네.
1: 될지 모르겠지만.
0: 물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뭐 네. 교회 학교 이런 분이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나는 이런 이분을 내 인생의 이런 분으로 생각해서 늘 내가 고민이 있을 때도 이분한테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
1: 네.
0: 연락하고 싶고 뭐 이런 분들.
1: 목사님은 계세요?
0: 계시죠. 저는 계시죠.
1: 한
0: 두세 분 정도?
1: 멘토 같은.
0: 네.
1: 네.
0: 멘토 같은. 그래서 뭐 자주 연락은 못하고 자주는 못하지만
1: 네.
0: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계시죠.
1: 그래요.
0: 근데 꼭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1: 네.
0: 이렇게 좀 나이가 비슷하더라도 나에겐 또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긴 한데.
1: 맞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0: 네. 그러나 주로 또 나이가 많은 분이죠. 아무래도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 나의 이런 분이 되겠죠.
1: 그래요.
0: 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0: 네, 이제 뭐. 우리 얘기
1: 거의 다 아시겠죠.
0: 네.
1: 네. 샵 9750번 네.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아보겠습니다.

0: 브라운 워십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에 보시면은 예,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가사가 있었어요.
1: 그렇죠. 네. 네. 사실은 피디님과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네. 찬송가 223장에도 네. 그 단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0: 그렇죠.
1: 네. 근데 223장은 잘 안 불러서 네. 피디님과 고민하면서 453장으로 갔는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0: 이 교사라는 단어도 비슷하지만 또 네. 스승이라는 단어도 있었네요.
1: 아, 이 단어는 정말 좀 굉장한 존경의 의미를.
0: 네. 네. 그래요.
1: 성령이 스승 되셔서. 네.
0: 네. 자,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
1: 그렇죠.
0: 세 글자의 단어입니다.
1: 네. 네.
0: 자, 첫 번째 문제의 정답 공개할까요?
1: 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잘 아시죠? 교사지만 좀 높여 부를 때 네. 선생님입니다.
0: 그렇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1: 네. 네. 근데 막 그냥 선생 그러면요 저는 좀 옆에서 들을 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약간은 님자를 붙이면 당연히 존경의 의미인데
0: 그렇죠.
1: 그냥 선생 그러면은 왠지 좀
0: 약간 하대하는 거 같아요.
1: 예, 하대하는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뭐 애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쌤이라고 그러죠.
0: 맞습니다. 네, 쌤.
1: 선생님 그러고 할 때 쌤. 네. 우리 때도 좀 그런 단어가 비슷하게 있었는데
0: 네.
1: 요즘 뭐 거의 애들
0: 네.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는 것 같아요.
1: 네.
0: 요즘 애들은.
1: 요즘은 네.
0: 다 쌤. 뭐.
1: 다 줄임말로야. 다 줄여.
0: 그러니까요. 네.
1: 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0: 네.
1: 예수님도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선생님이라고

0: 생각할 만한 분들이 계신가요?
1: 네.
0: 한번 이 질문을 한다면, 물론 지금 목사님이 나의 담임 목사님이 나의 선생님처럼
1: 영적인 스승.
0: 네, 영적인 네. 스승이 되는 거죠. 영적인 스승이 돼서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서 나의 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1: 네.
0: 근데 요즘은 그것도 잘 많이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이든 어떤 세상에서의 스승이든
1: 네.
0: 그런 스승, 선생님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다 너무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차분하지 않은 세상, 뭔가 들떠버린 세상.
1: 네. 네.
0: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1: 앞서서 이제 멘토라는 말도 썼는데요.
0: 네.
1: 네. 인생에 멘토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또 행복할까.
0: 네.
1: 네. 처음 가는 길인데 모든 사람이
0: 네.
1: 근데 앞서가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가는 길이 좀 수월하겠습니까?
0: 아버지가 멘토가 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또 목사님이 멘토가 네. 될 수도 있고 또 또는 학교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고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네. 문제 정답은 선생님이었고요.
0: 선생님.
1: 첫 글자 선.
0: 선입니다.
1: 네. 기억하시고요.
0: 네.
1: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까요?
0: 네. 두 번째 문제. 이 단어는 두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많이 쓰죠. 그래서 땅의 경계선, 나라와 나라의 어떤 경계를 얘기할 때 나의 이것은 여기까지다. 우리나라의 이것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국토, 뭐 영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열두 지파에게 물론 레위 지파를 빼지만 열두
1: 네.
0: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고 너희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 경계를 정해 주셨죠. 그래서 그 땅에 정해 주신 그 경계를 이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글자 그대로 이 한자어의 뜻을
0: 그렇습니다.
1: 그대로 그냥 풀이하면
0: 그렇습니다.
1: 땅의 경계선입니다.
0: 그렇죠.
1: 땅의 경계선.
0: 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단어를 어느 구절에서 많이 쓰고 있냐면요. 물론 개역 개정이 아니라 저는 이번엔 개역 한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찬송들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송들도 다 개역 개정 성경에 근거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땡땡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었죠.
1: 네.
0: 그리고 그 책이 나온 이후로 그것을 주제로
1: 네.
0: 또 여러 찬송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1: 네.
0: 거기에 보면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땡땡을 넓히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영역들이
1: 네.
0: 그의 삶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1: 네.
0: 나와 있는데 사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축복된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 단어, 땅의 경계.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성경으로 따지면, 성경적으로 보면 단순히 땅의 경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1: 네.
0: 네, 우리 가정에서도요. 축복에 이것이 넓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이것이 또 선교하고도 연결이 많이 될 수 있죠.
1: 그렇습니다.
0: 네, 선교하고 네. 연결돼서 복음의 이 땡땡이 네. 넓어지는.
1: 그러니까 이제 문자 그대로는 땅의 경계선인데요.
0: 네.
1: 이걸 비유적으로 많이 또 쓰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0: 네. 네.
1: 그래서 야베스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나의 땡땡을 넓히신 네, 그
0: 네.
1: 복을 이제 야베스가 받았고
0: 네.
1: 또 주님의 도움을 받았고
0: 네.
1: 네. 환란을 벗어나는 또 복을 받았고 또 근심이 없는 네. 그런 복을 야베스가 누리지 않았나 싶은데
0: 네.
1: 아,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귀한 복이라서.
0: 그렇죠.
1: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같이

0: 복을 다 받아 누리시면 참 좋겠다는
1: 네.
0: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 그 복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0: 복이요?
1: 네. 복, 성경의
0: 뭘까요?
1: 복이라는 것을,
0: 네.
1: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AS다.
0: AS.
1: 애프터 서비스죠.
0: 네.
1: 모든 제품은 쓰다 보면 고장이 나잖아요.
0: 네.
1: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우리가 쓰임 받기보다는

0: 수밖에 없죠.
1: 네.
0: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죠.
1: 네.
0: 그게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애프터 서비스 같은.
1: 네.
0: 예. 근데 하나님의 AS 센터는요.
1: 네.
0: 사실 성전이잖아요.
1: 네, 네.
0: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골방이 AS 센터인데 그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 삶에 고장난 관계
1: 네.
0: 또는 뭐 어떤 필요한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능숙한 솜씨로
1: 네.
0: 수리해 주시고 고쳐주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늘 필요하죠. 인생은 네. 고장 날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네.
1: 인생의 AS가 하나님의 복이다.
0: 네.
1: 네. 아유, 좀 명쾌합니다.
0: 네.
1: 자, 두 번째 문제, 땅의 경계선을 지칭하는 두 글자 한 단어인데요.
0: 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
0: 네.
1: 이 찬양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네. 이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너무 정답, 너무 알겠는데요?
1: 네. 가사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0: 야베스의 기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의 정답. 두 번째 문제가 땅의 경계선이었죠?
1: 네. 네.
0: 목사님, 땅의 경계선.
1: 네. 땅지.
0: 네.
1: 경계. 경계선.
0: 경계경.
1: 네.
0: 지경.
1: 지경이죠.
0: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 지경이었습니다. 지경. 땅의 경계선을 말하는 단어죠.
1: 여러분, 찬송 들으시면서.
0: 네.
1: 네. 다 이미 정답을.

0: 눈치 채셨고, 뭐 문제 냈을 때부터 이미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정답 직영의 첫 글자 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까요, 목사님?
0: 항상 두 번째 문제까지 풀면
1: 네.
0: 대부분
1: 다 유출을 하시죠.
0: 네, 유출들을,
1: 네.
0: 추측들을 하셔서 올리시는데,
1: 네.
0: 자, 세 번째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두 글자입니다.
1: 네.
0: 네, 두 글자. 이두 글자는, 우리가 찬송에서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1: 네.
0: 특별히 어린이 찬송에 있죠. 추위에 땡땡이 내려와 내려와 추위에
1: 추위에
0: 땡땡이
1: 땡땡이 봄비 같이
0: 그렇죠.
1: 그죠? 네.
0: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땡땡이 있거든.
1: 네.
0: 그렇습니다. 이 뜻은 영어로는 멋이겠죠.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인자, 은혜, 궁율 비슷한
1: 다 비슷한 말이죠.
0: 느낌으로
1: 네.
0: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라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얘기할 때 라함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감정을 얘기할 때 라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이게 주로 그 인애로 번역되는 헤세드하고도 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0: 네, 그렇기도 하고, 특별히 이웃을 향해서
1: 네.
0: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겠죠.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쓸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1: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0: 네,
1: 마음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자, 그래서 앞서서 이제 비슷한 단어로 인자, 은혜,
0: 네.
1: 긍휼. 네.
0: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죠?
1: 네.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긍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셨을 텐데요.
0: 네.
1: 긍휼과 비슷한 마음입니다.
0: 네.
1: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찬양의 가사도 흥얼거리면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0: 네.
1: 찬양 힌트를 또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일단 한번 올려보시죠. 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정답이 좀 헷갈리다 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서,
0: 네.
1: 네.
0: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1: 네.
0: 누가 그의 이웃이냐라고 할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거를 베푼 사람입니다.
1: 네.
0: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그 율법사가 대답했던 그 단어.
1: 그렇습니다. 자, 찬양 힌트 드릴게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드릴게요. 이게 제목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제목에 글자가 있거든요. 네.
0: 네,
1: 한번
0: 그렇네요.
1: 들어보시죠.
0: 네.
1: 네.

0: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목사님.
1: 네.
0: 네 세 번째 문제의 정답.
1: 네 세 번째 문제의 정답 자비입니다.
0: 자비.
1: 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아 막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0: 네. 네. 첫 번째 그 저희가 힌트 드린 네. 그 찬양의 가사에도 자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1: 네.
0: 네 마지막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찬양 힌트에도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라는
1: 네.
0: 그 찬양의 가사가 있었죠.
1: 네. 네.
0: 자비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정답 자비까지 여러분들 맞춰주셨는데요.
1: 네.
0: 자, 세 개의 정답을 조합하면 과연 최종 정답 오늘 최종 정답은 어떤 건가요 목사님?
1: 네. 선생님의 선 지경의 지 그리고 자비의 자 그래서 선지 자가 되겠습니다.
0: 네. 오늘 최종 정답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1: 네.
0: 네, 두 번째 문제 맞추시고 벌써 그냥 추측하셔가지고
1: 네.
0: 유추하셔가지고 세 번째 최종 그 정답까지 맞춰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1: 네.
0: 네. 최종 정답 선지자였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선지자라는 최종 정답을 만들어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 네. 지금 아까 우리가 주제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한
0: 네.
1: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에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나온 시대는 그 시대가 어두울수록
0: 가장 어두울 때였죠.
1: 네. 어둠이 네. 짙을수록 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0: 네.
1: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두울 때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들의 대부분이 바로 그 시대의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0: 네.
1: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대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향해서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으로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어떤 책망으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록되어지진 않지만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0: 네.
1: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때에도 독일에서도 히틀러를 향해서 외쳤던 그런 선지자적인 목사님도 계셨죠.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물론 뭐 제가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더 이상 영향 부모의 영향력도 사라져버리고요. 말씀의 영향력도 사라져버리는 이때에 선지자적인 어떤 사람들이 그런 주의 종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 네, 특별히 내일 이제 지방선거일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0: 목사님. 네, 그래서 나라의 일꾼.

0: 을 뽑는 네. 또 지자체의 일꾼을 뽑는 그런 날인데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선지자적인 또 예언자적인 사명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는 그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또한 그 사명에 부합하는 일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1: 성경의 예언이요. 예언을 우리가 점쟁이 같은 미리, 미래 일을 말하는 것. 그러나 사실 선지자의 그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니라 미래 일을, 장래 일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예언, 우리가 예금할 때 미리 맡겨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한테 주신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일 지방 선거인데 우리가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또 바르게 한 표를 행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3단 성경 퀴즈 오늘 여수 예수인교회 박종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하니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김명식의 음성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50강 요한웨슬레의 부흥신학사상 이야기입니다. 웨슬리 신학적 계보는 복음적 알미니안 신학으로 평가됩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처럼 인간의 전적 타락과 원죄를 강조하지만 전적으로 부패해 죽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주권 교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웨슬레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적 회복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회개와 신앙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제적 은총을 주장하지요. 무능한 인간을 고쳐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유의지에 의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소위 신인 협동설의 구원론이 등장하지요. 알미니안 신학자들은 펠라기우스의

0: 자력권과 차별화를 위해서 복음적 협동설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믿고 영국교회 이신론도 비판합니다. 웨슬레는 율법의 교훈으로는 죄를 깨닫는 율법적 회개, 그리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적 회개가 진정한 믿음까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적 회개가 믿음, 성령 안에서 소망으로 환난과 슬픔과 죽음의 고통까지 정복하는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언제든지 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트는 죽는 순간 완성되는 영화의 성화를 말하지만 웨슬리는 죽기 전에 완전 성화를 주장하지요. 신자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신자를 지배할 수 없지만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 없다 하면 거짓말, 이것은 분노, 교만, 자기 의지, 음란한 생각, 내적인 죄가 된다고 설명하지요. 타락의 가능성 일곱 가지가 있는데 첫째 유혹, 두 번째 성령의 경고, 세 번째 그럼에도 유혹을 따르고, 네 번째 성령의 탄식, 다섯 번째 성령께서 책망함에도, 여섯 번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면, 일곱 번째 죄의 욕망에 빠져 믿음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신자는 날마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가 죽어 성결과 은총으로 성장할 때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의지하는데, 이 신자의 완전히 하나님 같은 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의존적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찬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자존감이 높아질 때가 언제일까? 실은 사람에게 자존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존감이 언제 가장 높아질까? 그것은 사람이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할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장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아기를 시작하며 자기의 자아를 처음 느끼는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말을 뗀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엄마 아빠 나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측량하고 치수를 재본 적은 없지만 모든 부모는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단다. 그러면 그것으로 아이들은 충분합니다. 그 아이들이 느끼는 세상의 가장 큰 치수는 하늘만큼이고 땅만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없이 확인하고 묻습니다.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밥을 먹는 것보다 아이들에게는 그게 더 소중한 거였습니다. 장성하여 우리가 성년의 세월을 시작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서 우리 인간은 또 그때도 본능적으로 묻고 대답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고. 그래서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가 확인하는 것. 사랑의 크기를 묻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애기 때 했던 것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이 바뀌었을까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바뀌죠. 단어만 바뀔 뿐이지 마음에 갖는 자존감은 동일합니다.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과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왜 그토록 본능적으로 끝없이 사랑을 갈구할까요? 사람은 밥을 못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지만 사랑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 갈급한 물음, 나를 얼만큼 사랑해요.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묻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인간의 자존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얼만큼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만큼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만큼

길다고 얼만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측량해 본 적은 없지만, 측량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와 그 높이를 오늘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깊이를 그 넓이를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야 할까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충만. 우리는 충만이라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상태, 이 충만함.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충만함.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그 영혼의 축복, 이 채우심, 이 충만함을 우리는 늘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충만이 언제 우리에게 베풀어지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깨달아 알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그 일생을 성경에서 바라보면 썩 이 사람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기가 조금 어색할 정도로 야곱은 그의 삶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아웃사이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좀 하나님 몸발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욕망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형이 되는 일을 기꺼이 쟁취했고 또 형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욕심적 축복의 기대가 그에게 컸던 사람. 그리고 그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은 늘 그의 지식과 그의 교회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자기 머리 믿고 사는 그 대표적인 인생이 야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 썩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이름, 그의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이 바로왕 앞에 고백했던 험악한 세월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130년 동안 내가 살았지만 그 세월이 나에게는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 험악하게 살았다는 그 세월 속에 인생의 눈물이 있었던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은 야곱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일생을 살아야 했던, 두 이름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 그가 기꺼이 두 이름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이 파란만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름이 그냥 좋았다면 왜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이 또다시 주셨을까요? 그의 삶은 야곱의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을 사는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야곱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야 했던 슬픔, 평생을 그렇게 자식 잃은 슬픔 속에 살아야 했던 그의 일생, 그리고 형제들의 다툼과 그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으로 있어지는 그 아버지의 눈물, 우리는 야곱이 흘렸던 삶의 눈물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 충분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 끝자락에 찾아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꿈에도 보고 싶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버젓이 살아 요즘 세상 말로 금이 환영하여 일국의 총리가 되어 딱 나타난 그 장면을 목도했던 아버지,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열두 아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열두 지파 이스라엘의 근간이 그의 자식들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그의 인생 끝자락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다 끝나고 험악한 세월에 그렇게 사라질 것 같은 야곱은 그 인생 끝자락에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그는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그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왜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실 거라고 왜 확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월 끝자락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마지막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거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마지막 끝까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끝까지 사랑하심의 의미, 그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심의 의미 속에는 마지막까지 사명과 은혜를 주신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유명한 골고다에서 예수님 다른 편에서 두 강도가, 한 강도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받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의 고백 아닙니까?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오늘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이 강도가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이 위대한 사랑의 선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이 강도가 그 현장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 그 짧은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 그 사람의 의지도 신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포기하고 자신마저 포기할 사람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8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84세의 노인입니다. 성전에서 과부가 된 채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봉사하며 살던 이 안나라는 여인이 84세에 구원자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예수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안나는 이 놀라운 사명을 그의 인생 끝자락에 받습니다. 마지막 끝에 그 순간까지도 찾아와 사명과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에 제11세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아직까지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 유명한 품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11세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환원하면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오후 6시까지가 하루의 일과니 1시간 남겨놓고 일꾼으로 불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도 주는 품삯은 아침 9시에 온 사람과 동일하게 품삯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쓰시고 사용하실 때 오후 5시에 은혜로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기마다 고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시면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 5시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내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병들고 나이 들고 부족하지만 또 그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 때 여러분 결코 인생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괜히 오는 서러움, 그때 가야만 느끼는 그 서러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느꼈다고 그러면 어른들한테 죄송하고 안 느꼈다고 그러면 철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하기는 거시기합니다만 어쨌든 인생 나이 60 넘어보니 나이 먹는 게 참 두렵기는 합니다. 그렇게 몰랐던 젊은 날에 나이 먹음의 서러움, 나이 먹음의 참 연약함,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우리가 굳이 그렇게 감성, 그 감정에 휘말려 살아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일어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실 사명을 붙잡고 살면 되겠구나. 나를 사랑하실 그 사랑을 기대하면 살면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살아가면 나이를 이길 수 있는, 나이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로 찾아오십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실 때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른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요, 늦은비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하고 하나님이 괜히 마음으로 미워하시는 사람들 계십니까? 내가 교회 나온 지가 얼만데, 하나님 믿고 산 지가 언젠데, 하나님은 내 삶이 그대죽으로 나를 늘 살게 하시는가 하고 마음이 언짢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속에 내게 주실 사명과 사랑의 크기가 있다는 것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잘하는 것보다 끝까지 하는 게 능력이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자들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장소와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는 전방위 사역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전방위 사역자의 삶이 필요해요. 상황과 시간과 환경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주의 일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완벽하게 찾아오는 날은 한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도 주를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도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도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도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붙잡는 자들, 그게 전방위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함락 작전을 우리는 12전 13기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12바퀴를 돌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12바퀴를 돌아라고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 시작해요. 세상의 상식과 통념으로 과연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기적은요,
믿음의 기적은 말이죠.

언제나 믿음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의 교차점에서 시작됩니다. 내 믿음의 상식이 세상의 상식을 살짝 앞지르는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세상의 상식이 믿음의 상식을 살짝 앞서는 순간 여지없이 내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어려운 것은요, 믿음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요, 내가 원래 믿음이 없고 내가 원래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눈에 증거가 보이면 왜 안 가겠습니까? 왜 이 믿음의 길이 어렵다고 말하겠습니까? 열두 바퀴를 돌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 돈이 돌멩이 다섯 개가 떨어지고 두 바퀴 돈이 바윗돌이 하나 성에서 떨어지고 다섯 바퀴 도니까 창문 한 짝이 땅에 떨어졌다면 이들이 도는 일을 멈췄을까요? 아니죠. 이 징조가 보이니 돌자 돌아. 돌면 뭔 일이 벌어져도 벌어지겠다. 왜? 증거가 있으니. 그러나 이들이 열두 바퀴 도는 동안 돌멩이 하나 떨어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표여도 가야 하는 그 길, 그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열두 바퀴를 도는 동안 그들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그 땅, 그 현장이 열세 번째 성을 도는 순간 와르르 그 철옹성 같은 성이 무너지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온몸에 나병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이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요단강에서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기에 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 군대 장관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우리라도 화가 나겠죠. 아니, 우리나라 내 조국에 이 꼬랑 같은 요단강물이 없어서 나보고 여기 와서 일곱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나 안 할란다. 일어나 버렸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이 짜잘한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일곱 번 하면 낫는다고? 나 못해. 일어나려는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문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 몸을 들어 분노와 떨었다. 그런데 이 분노로 떠는 이 나아만을 붙잡은 것은 누구였을까요? 열왕기하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좀 뭐가 없어도 좋겠어요. 세상에 뭘 좀 많이 가지지 못해도 괜찮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을 많이 붙잡으십시오. 그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만이 그냥 일어나 갔더라면 그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종들이 그에게 충만합니다. 아버지 같은 주인님, 이 사람이 더 큰 일을 시킨들 병을 낫으려면 안 하겠어요? 하물며 이것 좀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거 그것 못해서 갈랍니까? 충언입니다. 이 종이 그냥 충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했고 나아만은 일곱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반복하던 그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병의 질고가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나와버린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0: 그가 일곱 번을 몸에 잠그니.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일곱 번을 몸에 잠그니 그가 어린아이같이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특별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많이 두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들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경주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델피아의 안젤가 덜크워스 교수는 성공의 요건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는 그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릇이다. 먹는 밥그릇이 아니고요. 그릇, GRID. 이건 내재적 동기, 끈기의 단어, 그리고 성장 회복력의 첫 글자를 따서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가는 열정과 끈기의 소유자가 마침내 성공자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비어도 작사자 윌리엄 커싱 목사는요, 어느 날 목에 혹이 생겨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사가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커싱 목사님은 이 목소리를 잃은 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런 그에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는 목을 잃어버린, 목소리를 잃어버린 그 뒤로 300편의 복음시를 만들었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귀한 찬송들을 수없이 작사한 작사자가 되었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주날개빛 내가 편히 쉬네 예수께로 갈 때. 여러분, 수많은 찬송가의 곡을 작사했던 사람, 그가 목소리를 잃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드 목사님, 그는 인생 후반전에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구세군을 창시했던 이 윌리엄 부드 목사님은 이 인생에 정말 멋진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았던 인생이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리니 얼마나 낙심하고 그의 아들들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렘 부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감당한 사명, 이제는 눈 감고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시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감당했던 사명, 이제는 눈 감고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나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061-683-8471번 여수주향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우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안녕하세요.

한의 노래 나인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를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올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복음을 로마로 운반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풍세가 허락하지 않자 그들은 머물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가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배도 바다도 잘 아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경험 자체가 아닙니다.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질 때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경고를 밀어내는 것이 위험의 신호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배 위에서 자신을 선장으로 세우고 싶어 하지요. 내가 방향을 정하면 하나님은 순풍을 보내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내 계획과 욕망, 내 계산이 항로를 결정하던 삶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항해의 GPS가 아니라 이 배의 주인이시며 모든 항해의 목적지이십니다. 우리 안에도 말씀보다 현실적 조언을 더 믿고 싶어하는 백부장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출항은 풍랑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닻을 올리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소당하고 감금되고 신문받고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바람에 떠밀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가는 사람입니다. 배에 실린 죄수처럼 보여도 하늘의 명령을 따라 로마로 향하는 복음의 사자입니다. 성경은 그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항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향한 항해입니다. 인간의 판결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상황에 붙들린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에 붙들린 사람으로 보십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어부들이 새 엔진과 좋은 장비를 자랑하며 먼 바다로 나가려 했는데요. 그날은 맑은 하늘에 바람도 부드러웠죠. 오늘 같은 날을 놓치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젊은 어부들이 출항하려고 할 때 늙은 어부는 바다의 냄새와 새들의 움직임, 파도의 낮은 울림을 듣더니 오늘은 멀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 요즘은 장비가 좋아요. 우리는 날씨도 확인했는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늙은 어부는 바다는 겉으로 웃을 때 속으로 이를 갈 때가 있다. 라고 말했죠. 몇 척은 늙은 어부의 말을 듣고 항구에 남았고 또 몇 척은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바람이 뒤집혔고 파도는 예상보다 거칠게 일어났습니다. 항구에 남은 이들은 손해를 본 것 같았지만 생명을 지켰고 바다로 나간 이들은 큰 위험을 겪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한 젊은 어부가 늙은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늙은 어부는 대답했죠. 나는 바다를 이기려 하지 않고 바다가 말할 때 들으려고 했을 뿐이라네. 우리 믿음의 길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첨단 장비가 있다고, 정보가 많아졌다고 인간이 주인이 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결정이 아니라 더 조용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리는 한 영혼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자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듣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욥기 제31장
1: 내가 내 눈과 약속하여 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새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쳐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곳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0: 꼭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밀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다. 내 걸음의 소유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돗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1: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제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중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2: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1: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2: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1: 제33장.
2: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0: 제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1: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0: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살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비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1: 제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0: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0: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3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는 오늘 이 저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그 선하신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기프티드의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3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Evening Praise. 오늘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이어지는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과 김정희 사모님이 함께한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조영성님의 시편 92편 두곡 띄워드릴게요.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손경민의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조용석의 시편 92편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무료로 사연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도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연주곡 한 곡 준비했는데요. 필 데이브의 연주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들으시죠.

필 데이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들으셨습니다. Evening Praise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벌써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크리스톱 누인의 영어 찬양입니다. Goodness, Love and Mercy. 주님의 선하심, 사랑, 그리고 인자하심.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다윗은 두려워 떨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돕고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돕는 자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곁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끼셨죠? 또 힘의 근원이 되심을 피부로 느끼신 줄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이 있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최한성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강성훈의 귀하신 주여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기억하면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은 이 주님만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연수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으시면서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한웅재 앨범에 실린 찬양 모든 상황을 넘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느덧 6월이 성큼 다가와서 또 하나님이 주신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로 함께해 주세요.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꼭 보내주셔야 되고요. 샵 9330 문자.

메시지 열려 있습니다. 5879번님께서 제가 또 어느 방송에 출연하신 거 보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애청자분들과 늘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격하면서 함께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의 신청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승민의 찬송 네 주를 가까이 들으셨고요. 심플마인드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6월 한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망각의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살다 보면 힘든 기억도 슬픈 기억도 있고 또 즐거운 기억도 좋은 기억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흐릿해지기 마련인데요. 잊지 못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14살 때부터 매일을 거의 모두 기억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쉽게 피곤해지는 기억의 공

고문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기억 창고가 무한히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기억을 가진 경우 새로운 내용을 습득하지 못하거나 현재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는 장애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환자의 경우가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지우지 못한 경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필요 없는 기억을 지워내야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기억은 뇌의 비우기 기능을 이용하시고요. 중요한 일은 잘 기록하는, 잘 잊고 잘 기억하기로 인생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혼자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지나온 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버틴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지내올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Carry You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기도 하고 기대고 의지했던 이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고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안고 우리를 그런 길들을 지나오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The Universe, 강명식의 이치,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데이빗 페르푸스의 No More Night, 마이클 잉글리시의 In Christ Alone, C.C. 와이너스의 Alabaster Box까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모래사장을 걸어온 발자국이 자신의 지난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두 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는데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그런데 어느 구간을 보면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있는 걸 봅니다. 그때가 바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왜 그때 나를 혼자 두셨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는 걸을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고 내가 너를 업고 여기까지 걸어왔다. 혹시 지금 인생에서 너무나 힘겹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은 결코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들쳐 업고 걸어가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윌러브의 나의 피난처 예수, 플랜팅 월십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비평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면전에 대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요. 신화 작품으로 풍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잘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나는 길을 알아두었다가 실수인 척 편지를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요. 어떤 사람에게도 비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이 무리하게 굴어도 절대 비난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공격하는 편지를 받았을 땐 답장을 적어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며칠 뒤에 봐도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만 답장을 보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답장을 썼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인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매섭게 몰아붙였지만 변호사 시절에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뒤에는 결단코 타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먼저 존중함으로 다가가고요. 결코 비난하지 않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비평 많이 하죠. 비판도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남을 비난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별그대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면서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나?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자 보내실 곡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제 5월도 지나고요.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푸르르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사하고 계시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조수아의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생미 꽃 위에 이새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참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길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왜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모자란 지성과 이해가 아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이 깜깜해도 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침묵 속에서도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로즈엠의 발걸음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멀스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빨간 약의 여호와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안성진의 나의 믿음 약할 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쿠스틱 아이빅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지민의 범사에 감사하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최정원의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포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한숨을 쉬게 되죠. 답답한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민과 어려움과 걱정, 근심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걱정, 근심을 맡길 존재가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돈이나 권력 또 명예가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당신께 나와 근심 걱정을 편하게 얘기하길 기다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 걱정 근심을 기대와 또 환희로 기쁨으로 바꿔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출발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뭐 365번에 달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 같은 약속도 있으시죠. 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수없이도 발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걱정거리 또 근심거리들이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눈을 마음을 먼저 뺏깁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오늘도 내 근심 걱정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자고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찬양들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남한의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응원의 메시지, 특별히 북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북녘 땅에서,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서 일을 하시거나 탈북에 또 숨어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편지나 엽서 보내실 것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이고요.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내용을 보도된 것을 분석해 보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 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해마다 4, 5월이면 논의 모내기가 한창이죠.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북쪽이라 시기도 조금 늦어지는데 최근 북한에서는 모내기를 위한 청년 동원이 한창입니다. 북한은 노력 동원, 돌격대 등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건설이나 농촌, 광산 등의 일에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도시 등지의 청년들을 동원이라는 명목으로 불러오는 건데요. 심지어 정해진 작업량이 있어 야간에도 돌격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해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동원이라는 이름의 강압적인 노동력 착취, 거기에 사상투쟁까지 북한의 민심은 날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철을 맞아 청년 동원과 이를 비판하는 북한 주민들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와 또 청년 동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동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0: 네.
2: 이 와중에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북한 전역이 모내기 분위기라는 노동신문 보도 있죠?
2: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월 25일 12삼천리벌의 농촌들이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당면한 모내기로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0: 예.
2: 또 이어서 숙천군, 분덕군, 평원군에서 모내기 일정 계획이 연일 넘쳐 수행되는 속에 25일 현재 군들의 모내기 실적은 60%를 넘어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0: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내기 하는데 청년들을 동원하고 있군요.
2: 그렇습니다. 27일 데일리 NK의 황희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19일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즉 청년 동맹 중앙위원회 소조가 모내기 총동원령으로 평양에서 황해남도 농촌 현장에까지 내려온 청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유례 없이 혹독한 모내기 실적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0: 네.
2: 또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황해남도에 파견된 청년 동맹 소조는 농촌 현장에 동원된 청년들에게 모내기를 앞당겨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학습과 지시문을 지속적으로 침투시키고 있고, 특별히 지난달 열린 청년도맹 11차 대회에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촬영한 대상자들에게는 사진촬영했기 때문에
0: 네.
2: 특별히도 모내기 전투에 앞장설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0: 예. 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청년들을 야간에도 일을 시키려고 독려하고 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총동원을 들끄는 가운데
0: 네.
2: 예, 농촌에 동원된 청년들이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또 노동과 학습에 내몰리고 있다는 눈물겨운 사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예.
2: 그런가 하면 소조는 중앙에서 내린 야간 돌격령에 따라서 한밤중에도 청년들을 보내기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야간 돌격령은 낮에 계획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밤에도 횃불을 켜고 보내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강제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밤에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현장을 이틀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들의 숙소를 습격해가지고
0: 네.
2: 다시 현장으로 끌고 나와서 모내기를 앞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0: 예, 참 일손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야간 돌격령만이 아니라 사상투쟁도 철저하게 벌이고 있다면서요?
2: 네. 실제로 최근 소조는 안악군의 한 청년 숙소를 불시에 들이쳐서 낮 동안의 고된 노동에 지쳐 곤이 잡는 청년들을 깨워서 마당에 집합시킨 뒤에 원수님,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청년 전위가 농사전선에서 영도자의 사상을 실천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다라고 합니다.

0: 해서 즉석에서 사상투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좀 대단한 말이고 어려운 말 같지만 일해야 될 때 왜 자고 있냐 이렇게 다그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몰아붙일 때 청년들의 반응은 좀 부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예,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은 겉으로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노급 형병 방침을 관철하자 하는 구호를 목 터져라 외치면서도 네. 뒤돌아서면 이러다 모내기가 끝나기 전에 내 허리가 먼저 부러지겠다. 기계도 이렇게 돌리면 고장나는데 사람을 밤낮으로 쥐어짜느냐라는 무자비한 속도전에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1: 네. 우리는 그래도 요즘에는 모내기를 다 기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네, 북한에는 아마 이런 농업 기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전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서 또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공동체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한참 어려울 때 농촌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초중고생들이 농번기에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가정학습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1: 네.
0: 옛날 얘기지만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나 군인들도 농촌 봉사에 탈을 걷어붙여서 이런 내용들이 TV의 화면에 비춰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농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0: 예,
1: 그렇죠?
0: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뭐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네. 미덕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북한에서도 이런 경우인가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노동 동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청년들의 건강이나 뭐 이런 어려움보다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1: 네.
0: 야간 작업에까지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또 사상전까지 벌이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1: 네.
0: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황해남도의 간부들의 전언에 의하면 겉으로는 돌격 앞으로라고 부르짖고
1: 네.
0: 뒤에서는 지금 황해남도에서는 낮에도 모내기 소리, 밤에는 비판서 있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하고요.
1: 네.
0: 농촌 현장은 지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뱉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군, 이런 민심에 기울을 기울여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1: 네.
0: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예. 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농촌이 전체적으로 기계화되어서 인력 동원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북한도 농촌의 기계화가 좀 진척되고
1: 네.
0: 서로 돕는 문화가 자발적인 공동체 문화에 의해서 정립되면 더 좋겠다.
1: 네.
0: 겉으로 보기에는 뭐 공동체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구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예. 자, 북한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또 공부해야 될 시기에 강압적으로 무료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원의 일들에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모내기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노력 동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돕는 국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 청년들을 강압적으로 사상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도 농촌이 기계화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봄농사가 주는 기대감과 풍요로움을 삼천리반도 금강산 모두에서 누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자,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또 북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라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조선업계가 초대형 가스 운반선 시장에서도 세계 수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군 훈련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자위대를 나토에 파견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식 웨딩 서비스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K-웨딩 수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축구 기술을 익히며 인공지능 로봇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의 젊은 층 사이에서 투자에 돈을 쏟느라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니사푸어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70대 늦가기 박사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논과 양어를 결합한 농법 확대에 나섰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주민들이 사고 예방 명목의 통제 강화보다 절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초대형 가스 운반선 시장에서도 세계 수주를 주도하며 조선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액화 석유가스와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초대형 가스 운반선 발주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관련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액화 석유가스 수출 확대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선박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운항 가능한 선박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 가스 운반선과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은 모두 36척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27척을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해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삼호,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잇따라 수주 실적을 올리면서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일반 상선보다 건조 난도가 높고 화물 저장 기술과 안전설비가 복잡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최근에는 액화 석유가스뿐 아니라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운송 수요까지 커지면서 관련 선박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 조선사들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에 이어 초대형 가스 운반선 분야에서도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친환경 선박시장 확대에 따라 수주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군 훈련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자위대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독일의 본부를 둔 나토의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훈련 사령부에 육상, 해상, 항공 자위관 등 모두 4명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우크라이나 군의 부대 편성과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일본 자위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나토 조직에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전투 양상과 군사기술 변화를 직접 파악함으로써 자국 방위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과 인공지능, 무인전력 등을 활용한 현대전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석해 일본의 방위체계에도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한국, 필리핀 등 주요 국가 국방장관들과 연쇄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자위대 파견 역시 이러한 안보 전략 확대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국식 결혼 서비스 결혼 정보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한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웨딩 전문기업 유모멘트는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 한국형 웨딩홀인 더 채플 앳 사이공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웨딩홀은 한국 예식 문화의 특징인 채플형 예식장과 연회 공간 분리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식과 식사를 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식 웨딩은 결혼식 자체의 분위기와 품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연회장과 오픈 키친, 다양한 뷔페 메뉴를 도입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화했는데요. 회사 측은 결혼 적령 인구가 많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형 웨딩 문화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POP과 K-드라마, K-뷰티, K-푸드에 이어 결혼 문화와 서비스 산업까지 해외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생활 문화와 서비스 산업까지 한류의 영역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축적해온 웨딩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 품질이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축구 기술을 학습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공개된 캠페인으로 아틀라스가 기본적인 패스와 슈팅부터 고난도 개인기까지 단계적으로 익혀가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움직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 학습을 진행해 복잡한 동작을 구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영상 속 아틀라스는 한쪽 발로 차는 척 상대를 속인 뒤 반대발로 공을 차는 이른바 고스트 라보나 킥 기술까지 선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컴퓨터 그래픽 없이 실제 로봇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영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언어와 이미지 생성 단계를 넘어 실제 신체 움직임까지 정교하게 구현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향후 제조업과 물류, 재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단순한 축구 기술 시연을 넘어 인간의 움직임을 학습하는 로봇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투자에 돈을 쏟느라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니사 푸어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니사는 주식과 투자 신탁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본의 대표적인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제도를 확대했지만 최근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젊은 세대가 생활비와 여가비까지 줄여가며 투자금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일본 20대의 월 평균 투자액은 크게 늘어난 반면 취미와 여가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젊은 층은 점심값을 줄이고 의류 구매나 공연 관람까지 포기하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 사회의 노후 불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젊은 세대가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형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와 자기 개발까지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균형 있는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고등학생 장래희망 조사에서 투자자가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투자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던 70대 여성이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에 따르면 함정희 씨는 지난해 전북대 병원에서 간과 양쪽 신장, 양쪽 안구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뼈와 혈관 등 인체 조직도 기증해 100여 명의 환자들이 기능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함 씨는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평소 생명 나눔 의사를 밝혀온 뜻에 따라 가족들이 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60대 후반 보건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늦깎이 연구자이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국산 콩 연구와 가공 사업에 힘쓰며 대통령 표창과 농업신 지식인 선정 등의 성과를 남겼고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삶과 나눔 정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뒤늦게 사연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 나눔을 실천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식량 생산 확대를 위해 논과 양어를 결합한 이른바 논판 양어 농법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각지 농촌에서는 논판 양어 확대를 위한 실무자 강습과 경험 토론, 현장 참관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데요. 논판 양어는 벼를 재배하는 논에 물고기를 함께 기르는 방식으로 잡초와 해충을 물고기 먹이로 활용하고 물고기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는 생태 순환형 농법입니다. 북한 당국은 적은 비용으로 식량 생산과 단백질 공급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어 공급과 물 관리, 시설 유지 비용 등 기본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과 지시만 반복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장원들은 농사일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양어 관리와 도난 방지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당국이 논판 양어를 자력갱생의 모범 사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기술 교육이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사고 예방을 명목으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작 생활과 직결된 절도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 안전부는 최근 사고 방지 대책 월간 종료를 앞두고 단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담당 지역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원들은 교통사고와 화재,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과 주민 강연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생활난으로 인해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당국이 실질적인 대응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땔감 부족으로 울타리를 뜯어가거나 철제 물품을 훔쳐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 사이에서 스스로 물건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문제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안전원들이 통제와 교육보다 실제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더 나서야 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도도 오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 사이로 분포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양덕 17도, 평양과 안주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7도, 안주와 양덕 25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신의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삭주와 구성, 희천은 오후부터, 자성과 강계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계, 구성, 자성이 13도, 낮 최고기온은 강계 30도, 자성 28도, 구성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에서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하늘에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8도, 사리원과 신계 14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9도, 사리원과 신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오후부터 해산과 풍산, 고성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21도, 해산 12도, 풍산 11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8도, 고성 23도, 풍산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청진과 운기,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운기 14도, 무산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무산 23도, 청진과 운기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

0: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흐린 날씨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매일 이 시간은 북녘 주민들의 복음화,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 또 북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을 함께 전하면서 북녘에 있는 이 방송을 듣는 주민들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6월 3일, 오늘은 남한의 선거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며 작은 칸막이 안에 혼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귀한 한 표를 비밀리에 행사하죠. 이 짧은 순간도 자유라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작은 종이 한 장이 다시금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이 시간 북쪽에서는 이 평범한 일 하나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하죠. 마음에 있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 한마디의 결과가 꽤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이 북녘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우리 주님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는 남과 북의 그날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오늘의 첫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우리를 희게 맑히시는 햇빛과도 같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가, 이미 그렇게 승리의 깃발을 쥔 하루가 된 줄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네, 용훈의 해피피치니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안산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극동방송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혈의 능력을 노래하는

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리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모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라. 화관이 뭔가? 화관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화관이로 번역을 했는데 다 탄 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죄. 이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지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침내 참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침내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죠. 성령님을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결심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찰스 와이글이라고 하는 사람 1871년에 인디애나주의 독일계 이민 가정에서 12 형제 중에서 일곱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12살 때 감리교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결혼 후 노래하며 설교하는 순회 전도사가 되었는데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집을 비우는 일이나 전도사역을 하는 일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침내 남편을 저주하고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러죠. 실망과 좌절만에 뼈저리게 번민하면서 바닷가에 낭떠러지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돌아봤는데 네 앞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고 지켜주신다. 이제 나는 다시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 그때 그 받은 감동으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0: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에 이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도미누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이곳에 정착한 지 1년, 2년이 채 되지 않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의 정착 이야기, 그세 번째 시간 이어집니다. 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스튜디오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이 경험한 이곳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고향 북녘당에 대한 선생님의 기억 속의 모습들, 또 기도의 제목들까지 지난 시간에 나눠봤는데요. 북녘당을, 그러니까 북한 고향을 떠나신 지는 20년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근데 황해도에서 건너는데 해상을, 그러니까 바닷길로 따라서 오시는 분들은 걸어 있었어도, 네, 육지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쉬운 여정이 아니다 보니까.
0: 맞아요.
1: 북한에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너무 멀죠.
1: 네.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게 되셨어요?
0: 그래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나니까 장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그런 귀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번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 힘드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무슨 이렇게 바닷물에 빠지면 건물락지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고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서가지고 탈북하게 되었고, 진짜 그 여정이 너무 길었어요. 교통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길가에서

0: 하기도 했고, 역전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 이러면서 진짜 그저 한 20일 만에 그렇게 강을 건넜던 것 같아요.
1: 거의 한 달이 걸렸네요.
0: 네. 집을 떠나서 거의 그렇게 걸렸어요. 거진 한 달. 그래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무슨 장사 같은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신매매에 걸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마음 착한 중국 남자를 만나서, 거기서 다시 새 가정을 이루고, 20년 동안 산 거예요.
1: 한국 말을 못하는 중국인 이었을 거
0: 네, 중국
1: 아니에요.
0: 한적이었어요.
1: 네. 가서 언어를 익히신 거예요, 20년 동안.
0: 아, 진짜 그때 금방 그 집에 한적집에 갔는데 못살것 같았어요. 진짜 제가 매일 울었어요.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빨리 집에 보내달라고 남편한테 저러면서 우는데 그러면서 보내달라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애를 떨구겠다고 지붕에서 떨어져 본 적도 있고 약을 한줌 먹어본 적도 있고 매일 울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점점 배가 나오니까 이게 내 운명이다.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그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내 남편하고 이게 애가 나면 남편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싫든 나쁘든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를 위안하고 결심하면서 그래서 하루하루 지났어요. 그러다 애가 나오니까 애가 출생하게 되니까 그래도 그 애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 애 하나만 딱 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1: 아이는 그럼 지금 중국에 있나요?
0: 네, 중국에 다 했어요. 둘이 아들, 딸 낳았어요. 그래, 다행히도 남편이 그 마음이 착해요. 중국의 그 한정 남자, 농촌에 사는 남자들은 마음이 다 착하고, 근면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고 그저 산 거예요.
1: 아이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진 않아요.
0: 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 수송하는 중이에요. 네.
1: 나중에는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0: 기회가 오면 꼭.
1: 그러면 그렇게 거의 한 달에 걸쳐서 황해도에서 강을
0: 네.
1: 건너셨는데, 그러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한 달의 여정을 사실 결단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시기 전에, 출발하시기 전에 황해도에 계셨던 가족분들과는 그럼 인사를 따로 나누셨을까요?
0: 승인했다기보다는 그 제가 장사하러 떠난 것만 알거든요. 네, 장사라 집을 떠난 것만 알고 이렇게 중국까지 온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연결을 못했어요. 연락을 전혀. 생사를 모르거든요.
1: 행방불명된 줄 알고
0: 네.
1: 계시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오시면서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을 하시면서 또 오셨잖아요.
0: 네.
1: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우리 자녀분의 목소리를 금방 또 알아차리시잖아요, 부모님은.
0: 모르겠어요. 알아차리겠는지.
1: 바로 아시고,
0: 네.
1: 그때의 그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날을 같이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하나님께서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다시금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그날이
0: 그렇죠.
1: 속히 오도록.
0: 네. 하루빨리 진짜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1: 아멘.
0: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정말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1: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할 그날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날이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의 기도, 그리고 곳곳에서의 기도, 일본에서의 기도도 올려드려지고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은 저희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곳에 오시기까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진 않으셨잖아요. 그 여정들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 음방 가운데 김케이 사원 씨의 목소리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전에 함께했던 작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희의 자매 소망과 그 기도와도 같이 아직도 아픔이 서려있는 북녘 땅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중보와 복음의 울림이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남과 북이 될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속히 볼수 있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 날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따라 비바람이 칠 때 주님의 강한 손을 펼쳐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1

05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덕분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복된 만남, 풍성한 열매라는 제목

0: 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복된 만남입니다. 설령 내 인생이 지금 파란만장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말은 축복의 조상인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본문 대목이 그거예요. 아들인 국무총리 요셉이 아버님 애굽 황제께서 보고 싶어해요.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들이 국무총리잖아요. 그럼 아들 체면 생각해가지고 아, 나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좀 웃으며 그럴 법도 하잖아요. 웬걸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이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50장이 되거든요. 창세기 그 중에 거의 절반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요, 여러분이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 안 돼도 되니까 파란만장하지 않고 험난하지 않고 순탄하고 평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그랬어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아니 쌍둥이인데 왜 동생으로 태어납니까? 그렇게 태어났지. 그러다 보니 형한테 치였지요. 게다가 족장시대인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사랑, 그 모든 기득권은 다 형 에세에게 빼앗겼지요. 그것을 찾으려고 해가지고 좀 몸부림 쳐가지고 좀 축복권 받는 줄 알았더니 웬걸 잘못돼가지고 야밤에 그 숟가락 하나도 못 들고 도망갔지요. 그리고 나서 또 브리테니커에 의하면 한 1500km 된다는데 그 살던 부엘세바에서 무려 한 5주 동안 걸어가지고 터키 남동부 하랑까지 갔지요. 그곳에서 삼촌 만났지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했지요. 불쌍해하지도 않네. 여러분이 그랬다 그래봐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외삼촌에게 사기까지 당해요. 그 먼 거리에서도 믿었죠. 야곱이 삼촌 믿었죠. 그런데 외삼촌의 탐욕 때문에 그랬죠. 또 우리 동네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합리화시키면서 사기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오죽했으면 20년 동안 정들었던 고향을 밤에 몰래 도망갈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 그렇게 당한 가운데에 야밤에 몰래 또 처자식 데리고 도망갈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까요? 안 도와주셔야 될까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웬걸 또 외삼촌한테 잡혀요. 하나님의 노심으로 유기를 모면합니다. 많은 간이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휴, 유기 넘겼다 그랬는데 또 웬걸 자기를 미워하는 예서가 군대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충격인 겁니다. 아마 공황장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략적으로 A안, B안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야곱이. 그래도 잠이 안 왔는지 야복강가에서 밤새껏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환도뼈가 유골돼가지고 실은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멸했기 때문에 지팡이 짚고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닥쳤어도 여러분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트라우마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게 야곱입니다. 오, 자 그러면 아유 내가 다리는 저로 써도 아이고 이제 좀 괜찮게 전하는 웬걸 또 다가 아니에요. 가나안 가다가 외동딸이 성폭행당합니다. 성폭행당한 걸 알고 성폭행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형제들이 아들들이 싹 다 죽이니

살인자가 돼가지고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거기서 그게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또 이 못된 녀석이 아들이라는 게 있는데, 아, 이 녀석은 그냥 루벤은 자기 작은 어머니를 또 건드리질 않나. 아이고,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별별 일이 많았어요. 그런 야곱이, 그러니까는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 어떻게 나중에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애는 103년 동안, 130살 동안 살아왔지만 도대체 행복한 날짜가 저 야곱에게 며칠이나 됐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하나님 만나니까 그 모든 만남, 기가 막힌 일들이 다 위대한 야곱을 만드는 과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 가닥이나요. 하나님 만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있다. 그러면 좀 그런 만남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만 보게 돼요. 어느 승려는요, 성경을 수십 번 읽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찰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성경 수십 번 읽고 성경 달달 외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 물론 이 만남의 대상 잘못 만나면 야곱처럼 사기나 당하고 공동체도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려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영원한 독생자마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죄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만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별의별 시험거리가 있고 연단이 있어서 항시 반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야곱도 험악한 세월 살았지만 그 사연들이 헛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것이 애굽 제국에서 멀리 떨어지던 촌동네 야곱이 애굽 최고의 실권자를 축복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말씀만 봐도 축복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바로 만나러 갔을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성경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는 능력면에서 이 바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야곱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니까 애굽 황제를 축복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축복하며 사세요. 축복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축복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인생 변하는 거 보면 인간성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인간성도 하나님이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본래 남을 축복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건 해가 서쪽에서 뜬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뭐 한다? 붙잡는다. 여러분 일랑 배고픈 일도 없고 남이 잘 돼도 배 아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남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 붙잡는 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쌍둥이인데 곤이 태어나더니 왜 발꿈치를 잡습니까? 한마디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간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비한 인간성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다듬어진 겁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려 한 210년 동안 과제로 남은 것을 야곱이 너끈히 해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들 열두 아들 모두 열두 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걸어갔던 그 결과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 걸어가면 밀려드는 시냇물에 다듬어지는 조약돌처럼 여러분의 인생도요, 다듬어지면서
성

성숙해 가면서 복된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맺어야 될 열매도 맺게 하면서 복된 미래의 주인공 되니 참으로 소중해지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계속 갖는 것은 연단의 용광로에서 정련되는 정금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존귀한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어느 순간 감옥에 가야 되고 어느 한순간 추락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세상 상식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종족별로 연구해보면 가장 영향력이 큰 종족은 유대인이랍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 삼는 게 다윗이에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베들레헴 흙수저 출신인데 나중에 다윗이 왕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분이 누구예요?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변방촌노였던 야곱이 당대 최강대국의 황제를 축복하는 그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기니까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할 켈 바르트와 에밀 브로너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되 인격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만나야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 조건은, 통로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친밀감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안 보이나 바람 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하지요?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세워두셨습니다. 누굴 세워주셨다고요? 부모님 보면 아, 하나님 대신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또 그런 것만큼 부모들은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을 대신한 것만큼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입에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하고 입도 가져야 되고 동시에 들려오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가정이 존귀하고 못하고는 부모 책임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같은 부모님으로 가정생활해야 돼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계실 수 없으니까는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 다음 교회의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교회 생활해야 합니다. 가정의 부모님이건 교회의 중직자이건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 사이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요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보다는 그게 귀찮다고 휴대폰 가지고 AI를 우선 더 많이 만나요. 무슨 있을 때마다 AI 만나갖고 상담을 해요. 어느 분이 AI에게 상담했답니다. 종말론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 AI의 답입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에 나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것 내려놓고 공동체 생활에 집중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단들이 종말론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런 인공지능은 그런 이단들이 가르친 것도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대로 소개시켜주니 그걸 그대로 믿을 겁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힘들어도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지 그저 편하게 그런 거 믿었다가 여러분은 추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0: 아들이 되시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 존귀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지체답게 존귀한 사람답게 좀 하나님 만나며 사세요. 아니 존귀한 사람이라면 만왕의 왕을 만날 기회 있으면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로 매일매일 대통령 만나는 분이다. 그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그 정도면 존귀하지요. 이러면 여러분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틈나는 대로 만나고 그래야 여러분이 존귀한 삶 살아가는 거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은 만나지도 않고 그저 세상 피조물 그런 것들에 막 만나기 바쁘고 그럼 여러분은 결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어도 헛수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신
1: 날수만큼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0: 저 말씀대로요 야곱이 사기당했잖아요. 사기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기당한 20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몇 배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거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슬픈 사연들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보세요. 당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분명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고난 허투루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동안에 겪고 힘들었던 거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이 대답은 듣고 제가 시간 걸리더라도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거 보고 또 치매 걸렸다 그러지는 마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그런 일 당했지.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이 여러분의 고난 역경 흘렸던 땀과 눈물 다 사용하셔서 복된 미래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자양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마음문 열어놓고 가져야 돼요. 이런 만남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이라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화를 주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축복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을 보고 저주하고 속으로 잘못되길 바라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렇게 잘못되도록 하신대요. 하나님 만나는 거 이렇게 좋은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복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지금 부르신 겁니다. 절망과 한숨이 메아리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복된 미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 사명 주시기 위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과연 내가 복된 미래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건의 과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 가질 수 있어요. 그러고도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상고했던 뭐 야곱 역시도 축복권 받았다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을까 의심했을 겁니다. 이 파란만장한 사건 자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했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의 성향은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지 이 마음을 유지시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한 열매 맺잖아요. 이것이 성경 상식입니다. 성경 상식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이 순간 이 말씀들은 지금 내 마음에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그거예요. 당연히 뿌렸으면 열매 맺겠지요? 해서 전능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풍성한 약속이 열매 맺는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쌍을 적셔서 싹이 돋아

0: 보세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닫아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씨앗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게 분명 놀라운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데 내 마음을 확 닫아놓고 그저 내 마음 편하려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 내려주시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와 목적이 꽃피고 열매 맺어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일상적이고도 평탄한 사연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대신에 지긋지긋한 산전수전 겪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은혜의 생수로 인해서 광야 황무지 사막에 시와 요초가 피는 것 같은 은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복된 만남, 풍성한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의 하늘엔 구름이 매우 많이 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차차 흐려질 전망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 역시 하늘빛이 어둡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종일 대체로 흐리겠고, 함경도는 맑게 출발했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짙어지겠는데요. 특히 아침부터 밤 사이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에 5에서 20mm, 평안북도에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과 부산, 제주가 20도, 광주와 여수가 19도, 춘천과 대전, 대구, 포항이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함흥이 17도, 평양 16도, 강계와 청진이 14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춘천과 서울이 32도, 대전이 31도, 강계와 광주가 30도, 개성이 29도로 보이고요. 해산이 28도, 평양과 강릉, 부산과 여수, 목포, 포항이 27도, 함흥과 제주가 25도, 신의주 23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짙어지는 초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을 엔프렌즈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고요. 날씨에 이어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광야와 황무지 같은 곳에 피는 새싹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름다운 6월의 아침, 일찍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볼품없는 씨앗이었던 우리들,

신앙의 나무에 사랑의 양분과 은혜의 물을 흘려 조금씩 자라게 하시더니 어느덧 잎이 나고 자그나마 꽃도 피우는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3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나 남유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

0: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찬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로부터 시작해서 바른 성찬에 임하는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고안해 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을 전해준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언약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복음 전도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소중한 예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통 또 예식 뭐 너무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또 아유 이거 좀 딱딱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신앙의 전통 또 전승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줄 알아야 되죠. 뭐 세례와 성찬은 물론이거니와 또 교회에서 함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희한하게도 이단단체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안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죠. 주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 안에도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데 주기도를 또 안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 주기도문은 주문 외우도 담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하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소중한 신앙의 전통들 그리고 성찬식과 같은 중요한 신앙의 그 전승들은 그냥 늘 하던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깊이 알고 더 깊이 우리가 또 실천하면서 신앙의 중심을 잘 붙드는데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되는 영적인 선물로 여기고 이것들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단순히 그냥 뭐 음식을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받고 또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게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고 이 성찬을 행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해 주신 이 성찬이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온전한 마음과 중심을 갖고 성찬을 지켜야지. 여기 보면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자, 합당하다라는 말은 뭐냐? 합당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건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합당하지 않은 방식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나 또 이렇게 가난한 자, 또 일을 늦게까지 해서 성찬식에 늦게 참여하는 자. 아, 이런 사람들보다 먼저 일찍 온 귀족들이나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와서 성찬식에 차려진 거를 자기들끼리 다 먹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이게 전통이 됐는지 옛날에는 우리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예수님 성찬 떡 뗄 때 떡을 하나를 갖고 이렇게 떼서 나눠서 먹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배고픈 사람이 떡 이만큼 오면 한 3분의 1을 자기가 뚝 떼어서 아부작아부작 다 먹고 나머지 3분의 2 옆으로 전해졌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누룩 없는 떡을 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서는 조각조각 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지혜의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뭐냐? 성찬을 합당하게, 합당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먼저 온 사람들이 성찬을 과도하게 먹으면서 뒤에 온 사람들이 성찬을 먹지 못하게. 또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한 백성이다라는 걸 확증해야 되는데, 이걸 확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분란이 있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분열이 되고 갈라지는 거죠. 예수의 몸,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눈 사람이고 또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를 나눠 마신 사람. 그래서 성도에게는 공통적인 혈액형이 있죠. J형, 지저스 타입. 다 이 성찬을 먹으면 예수님의 피가 함께 흐르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먼저 와가지고 다 먹고 자기들끼리는 J형이라고 그러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것도 없으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되면 교회 와서 성찬을 참여하려고 왔던 분들이 마음이 힘들죠. 아, 이거 어떻게 성찬에 왔는데 자기들끼리 실컷 먹고 우리는 뭐 국물도 없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냐 이러면서 이제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27절 후반부에 이런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하는 자? 죄를 짓는 자.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성찬을 통하여 공동체를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내는 이들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 이 성찬은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생채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찬을 놓고 이제 우리 네 가지, 우리 어제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기념설, 또 공제, 떡과 함께 한다, 그리고 성령 임재설, 화채설 이렇게 있었는데, 성령 임재가 실제로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가는 차원입니다. 자,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핀다는 건 자기를 분별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큰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공동체 하나됨과 예수의 생명을 나눈다. 이 마음을 갖고 이게 자기를 잘 살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 배고파서 실컷 먹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몸됨을 확인하기 위해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고귀한 희생을 치르신 그 귀한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 믿음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이 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한 몸이 된 지체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받기 전에는 나의 마음과 중심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가능한 정결한 마음,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의 신앙의 진정성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그래서 이걸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되게 만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이제 자기 성찰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세례받은 분들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하라고 그러죠. 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이들 앞에 공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표가 바로 세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가 어디에? 성찬에 참여해야죠. 그런데 또 엄마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가 성찬 대입회 때 같이 와서 먹으면 엄마가 먹으니까 아이가 엄마 나도, 그러면은 막 안 주면 안 돼, 이건 엄마만 먹는 거야, 그러면 막 땡깡을 부리고 나도 빵 줘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을 하기 전에 좀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와야 되죠. 너는 오늘 유아부에 꼭 가라. 라든지 그 전에 빵을 실컷 먹이고서 나중에 나빵줘 그러면 너 먹었잖아. 그리고 엄마가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분별해서 이 성찬이 이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살피고, 그러니까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 주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함께하는 이들이 그냥 동호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잘 분별을 해서 먹고 마실 때, 이 성찬의 의미가 살아나고 거룩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뭐, 늦게 오는 사람은 아웃, 먼저 오는 사람만 다 먹는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거룩한 떡이 형제자매를 멸시하는 떡으로 바뀌고, 거룩한 잔이 지체에게 상처를 입히는 생채기를 내는 잔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잘못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잘못 참여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30절에 너희 중에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셔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30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 허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성찬을 함부로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뭐 적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적지 아니하니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해서 성찬에 참여했으면 이런 징계를 우리가 받지 않았겠지만,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자, 우리가 이런 징계, 병약하고 연약해지고 몸이 아프고, 자, 이런 거는 뭐라 그래요? 성찬을 잘못 참여할 때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는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왜 주께서 그럼 우리를 이렇게 이 성찬을 잘못 참여했던 걸 갖고서는 맞게 이 징계를 주시느냐? 그거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건 나중에 그리스도의 백보좌 심판 앞에 모든 이들이 심판받아 최후의 심판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때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잘설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생각보다 너무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동참하는 거룩한 의식, 몸과 살을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만찬이라는 겁니다.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해요?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찬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성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임을 확인하기 위한 성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우리 먼저 먹자 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교회에는 기다리는 것이 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체가 빠지는데, 아유, 늦게 오니까 먼저 갑시다. 그러지 말고 기다리는 게 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정못 기다리겠으면 따로 좀 떼어놓든지. 그래서 잘 기다리죠. 근데 또 어떤 분은 기다리겠지 하고 무한히 늦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죠. 그러면 또 이거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따로 떼놓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수련회를 간다. 예전에 청년들 보면은 꼭 교회 이름을 붙여서 무슨 타임, 그래서 한 30분씩 늦는 거를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우리 교회 수련회 10시에 갑니다. 10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10시 반에 가겠지. 이렇게. 30분 늦게 가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왜 시간을 하면 약속인데 그렇게 늦게 가느냐. 10시 반에. 10시에 떠나라.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10시에 떠나라고 그랬는데 청년들한테 아무리 10시에 떠난다고

0: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믿어야 되는데, 10시에. 근데 진짜 10시에 떠났거든요. 늦게 온 친구들이 사색이 됐습니다. 버스가 어딨냐? 우리 떠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기다려라. 너희같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교회에 봉고차를 준비했다. 그래서 늦는 분들만 따로, 무한히 늦는 이들을 따로 기다려서 다 태우고 한참 기다리게 한 다음에 왔죠. 왜냐면은 늦게 오는 분들이 너도 나도 늦게 오다 보니까 30분 늦는 사람, 40분 늦는 사람, 50분 늦는 사람 계속 있거든요. 다 모아서 오고. 늦게 오는 분들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가 오면 박수를 치면 너무 잘 왔다. 기다렸었다. 환영하는 박수를 치니까 아주 개면적하면서 다음부터는 가능한 안 늦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교회에서는 먹으러 모일 때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그냥 후닥닥 먹고 싶어도 지체를 생각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인내하라. 이것은 거룩한 한몸됨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요, 기다리는 지혜와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 넘으면 이제 서서히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기다릴 수 있도록. 자,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아니, 주의 만찬을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와야 되는데, 배채우는 날로 알고 오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실컷 집에서 좀 먹고 성찬에 와라.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 아니, 성찬에 오라고 했는데 왜 자기들끼리 다 먹고 이러냐고 원망과 불평이 막 궁시렁궁시렁 되면 성찬 자체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 자체는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런 모임이 되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성찬, 거룩한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이 전통을 잘 우리가 지키려면 함께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함께 서로를 배려하며 또 거룩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자신을 잘 분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함께하면서 같이 토닥토닥 하면서 같이 갈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간,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되 기다리고 관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온유함으로 하나됨을 이룬,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과 생명력을 위해서는 교회의 온유함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사도가 염려하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조용히 묵상해 볼 때에 교만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릅니다. 그런 사람은 지체된 형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아가 업신 여기기까지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 싶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지체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라도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성찬에 대한 참여 태도는 어떠한가 돌아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오늘의 말씀을 꼭 상기하고 내가 혹 공동체 안에서 교만하게 행한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오늘의 묵상입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서로 기다리라시는 사도의 말씀이 예식을 넘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어떠한 경우로든지 차별과 분열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요구임을 수용하면서 6월 3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형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 중요한 선거에 임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또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날 되십시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샬롬.

0: 북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듯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안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시작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했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얼굴을 통해 삶의 마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을 보면 가인에게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함은 어찌미냐를 묻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도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주변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새 기둥이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언제나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0: 예, 기둥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떠받쳐주고 있고 크리스천 다음을 만들어주는 기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많이 고난당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향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맷집을 강화했군요라고요.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폭을 넓힐 기회를 선물로 받았군요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밝고 환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표정, 또 마음, 그리고 삶의 모든 도전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아유, 지겨워. 이거 정말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선물에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열매를 주실지요.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과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않을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루가 선물이 될 것이고, 또 감사로 살지 못하고 간신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는 정말 힘들고 버거운 지겨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는 것이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조금만 바꾸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힘듦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열매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 빛된 삶으로, 빛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으로, 꺼지지 않는 밝음을 유지하는 삶으로,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주변이 환히 빛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982번님, 방송으로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들으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깊은 사랑과 위로 체험하셨으면 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의 일상에서 순간순간 마주하는 선택의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용입니다. 오늘이 국민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로 휴일입니다. 어떤 후보를 뽑을지 생각 많이 하셨지요?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히도록 기도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 국민들 앞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뽑혀야지요. 그러나 소중한 내 한 표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나게 하는 세계 역사가 있습니다. 1645년 단 한 표의 투표 차이로 대영 제국은 올리버 크로멜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됐고요.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합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때문에 탄핵 소추에서 모면되고요.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나치당을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뽑힐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입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후회 없는 삶,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박사님이 95세가 넘은 어르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로 많은 대답은 날마다 반성하는 삶이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반성하지 않은 시간이 가장 큰 후회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은 조금 더 용기를 내는 삶이었습니다. 분위기에 눌려 불의와 타협하고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온 날들이 두 번째로 큰 후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대답은 죽은 후에도 무언가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삶이란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며 사는 동안 세운 업적만이 세상에 남는다는 것을 95세의 어르신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산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어느 민족 누구게나 테너 임홍균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섬기는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섬기는 자세. 교회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는 섬기려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자란 그 본분대로 일찍 섬기기를 배우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섬김으로 나중에 다스릴 수가 있다. 여성은 일찍부터 남성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긴다. 여자란 일생 동안 내내 왔다 갔다 하며 들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며 남을 위해 준비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며 잠도 설칩니다. 섬김으로서 여성은 남성을 다스릴 수도 있고 지도할 수도 있다고 도이치의 시인은 괴테가 한 얘기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로 축하를 받을 일도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남을 섬긴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위인들도 일찍부터 섬기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윌리엄 글래스톤, 영국의 총리입니다. 수상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낭독하는 것으로 목사님을 도왔답니다. 헨델, 영국의 작곡가, 메시아를 작곡했지만은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하이든, 천지창조를 작곡했지만 8살 때부터 교회 찬양대를 했습니다. 카루소, 유명한 테너 솔로스트, 이태리의 성악가였고 또한 교회 찬양 대원이었다고 합니다. 나이링게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사랑의 봉사자로 간호사란 직업의 혁명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랬어. 오늘 성직 받은 사람들, 임직한 사람들, 첫째로 교회 환경에 잘 적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에게 손에서 그를 샀더라. 보디발이 돈을 주고 요셉을 샀다고 그랬어요. 임직자들 돈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얼마에 팔려간 것 같아요? 성경에 별로 없지만은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갔어. 그래서 교회 환경에 잘 적응할 줄 알아야 성직자들은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잘 섬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자에서 천대받는 자로 전락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막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제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직분받은 사람들은 편애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인들 사랑하면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힘든 일이요. 찬양대도 사랑하고 교통정리하는 사람하고 성찬식 준비하는 분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막내 아들 때도 양치는 데 가서 형들 심부름을 해주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환경에 적응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정의 재산을 다 요셉한테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들은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불평한 거 한 번도 못 봤어. 교회 목회 하면서 내가 10년 봉사했는데 내가 20년 봉사했는데 나는 왜 권사 안 시키고 장로 안 시켰나 불만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사람 눈에는 여러분들의 봉사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 건너뛸 수도 있죠. 섬기는 자는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나 교회나 교역자들에게 공치사하지 않아야 돼요. 아,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안 주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과거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공짜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를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다 참다 참다 못해서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직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에서 적응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일을 돌보는 임직자들이 가려서 한다고, 가려서. 나 추운데 그 일을 안 하고, 나 더운데 그 일을 안 하고, 나는 이것만 할 거다. 두 번째로 임직자들은 모든 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그랬어.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보든 안 보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자들은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교회 직분도 잘 되지요. 그 불법이 뭔가? 첫째, 항상 친절하세요. 항상 황금률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허물을 서로 고하며 덮어줘야 되죠. 용서를 해주고 의의를 지키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에게 더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2절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세주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했어. 장로 임직자들은 아내를 철저히 사랑하고 한눈 팔지 말고. 그래서 어떤 땐 여자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면 축복이 와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 복종하는 게 더 쉬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형용 못하지요. 자루재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순종하라고 그랬을 때 의의를 제기하지 말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세요. 교회에서 사회의 인정도 받아야 되지 교회에서만 인정받아가지고는 안 되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인정을 하고 인심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남이 울 때 같이 울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지. 남이 울 때는 춤추고 남이 기뻐할 때는 내 천자를 그리는 생활을 하지 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한 우리 각자가 사는 지역에서 임직자들은 사람이 볼 때 아 저기 예수가 간다. 아 저기 성경이 간다. 오늘 임직받은 사람들은 그 정도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맡은 것에 충실하고 충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히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장가를 들어서 잔치집에 못 갑니다. 나는 소를 다섯 결의를 사서 못 갑니다. 이러한 핑계 대려면은 임직을 받지 말아야죠. 임직을 받은 사람은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나는 가만히 보면은요 어디 식당에 들어갔는데 파리 날리고 있다가 나만 가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들일다고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다가 내가 또 이발을 하면 이발 의자가 다 꽉 차더라고. 아 축복이 따라다니는구나. 왜?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를 않는다.

같다. 나하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가야 할 때는 꼭 가야 돼. 그 갑자기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말까에 머무르지 말고 좀 힘들어도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죠. 섬기는 기회가 많은데 임직자들이 그것을 사양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찬양대 하세요? 안 합니다. 교사하세요? 안 합니다. 오늘 병든 자 병원에 심방을 가십시다. 시간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섬기러 갑시다. 사양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 사양치 마세요. 아멘 안 하네. 집사의 직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들이요. 여러분 오늘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집사님보다 한 단계 위라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굳게 담력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단계 하면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보다는 더큰 담력을 받을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죠. 업무에 대하여 의논할 사람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가 복덩어리요. 오늘 임직 받은 사람들은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일본의 삼포능자라는 사람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물건만 갖다 놓으면 다 팔려요. 그런데 이웃 가게들은 물건이 안 팔려서 문을 닫을까 한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삼포능자는 일부러 몇몇 가지 물건을 갖다 놓질 않았어요. 그래, 그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들, 사러 온 사람들, 우리 상점엔 그게 없으니 옆에 가게 가세요. 옆에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여유가 있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현상 모집에 당선이 되어서 가게에서 번 돈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해주면은 자기에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 오늘 임직자들은 먼저, 제일 먼저,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사명을 사양치 않는 섬기는 자를 통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집에도 복이 오고, 밭에도 복이 오고, 섬기는 것을 끝까지 잘 하시면은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더러 봤어요.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금년 한해 충성을 다하시고 내년도에 충성을 더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 주세요. 잘 섬김으로 높임을 받는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잘 섬겨서 요셉이 총리까지 됐어. 총리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됐어.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닌 유태나라 사람이 애굽 나라에서 최고가는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섬겼어요. 감옥소에도 갔고 잘 섬김으로 실제로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요셉이 뭘 받았어요? 인장 받았어요.
단지를

0: 받았어요. 그 반지는 모든 소유권을 그 반지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소유에 특권을 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켜주고 옷을 입혀줬는데 그 반지는 소유권, 재산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탕자, 그 반지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겠나. 아수로의 왕은 모르드개에게 반지를 줬죠. 하나님께서 소유권에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시고 복음 수레를 타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잘 섬김으로 최대의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그랬죠.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2차 대전 시작에 시골에서 청년들이 다 큰 도시에 집합을 해서 이제 부대로 이동을 합니다.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쩔룩쩔룩 하는 신사 하나가 와서 밤마다 그 청년들에게 핫코코아, 따끈따끈한 핫코코아 그 추운 겨울에 마시라고 한 잔씩 줍니다. 어떤 청년이 그 봉사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프랭클린 델로노 루스벨트 대통령이 저녁마다 나와서 이제 전쟁터로 가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초코 마실 거를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은 사기가 중천됐습니다. 오늘 짐직자들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은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얻고 전쟁터에 가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헐벗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엄마 아버지 다 잃은 사람도 있고 눈을 떠서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베품, 나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임직받은 그 사명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7018-1331, 070-7018-1331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만민교회 김영근 목사님입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행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섬길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며 생명이 귀히 여김을 받는 참된 번영과 풍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를 허락하시고 남과 북이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온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을 섬기고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투표소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선거 열기를 온몸으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미디어는 특별히 국내 미디어겠죠. 온통 하나의 질문에 몰두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 과연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 어느 당이 또 승리할 것인가? 내가 마음에 지지하는 후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설렘도 있고 걱정도 있고 어쨌든 오늘은 몇 년 동안 우리 지역에 헌신한 일꾼을 뽑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공약을 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일생을 보기도 하고요. 그 후보의 능력을 보기도 하고요. 또 인물을 보기도 하죠. 그 인물에 따라서 우리 지역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세상의 무대 위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그 무대에 막을 올리고 내리시는 연출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펼치셨던 놀라운 역사에는 영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역전의 역사입니다. 가장 낮고 절망적인 순간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죠. 인간의 힘을 완전히 빼게 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역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세상은 언제나 스펙 좋고 군사력이 강하며 가진 것이 많은 자를 통해 역사가 기록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의 손에 붙들렸을 때 승리한다는 것이죠. 역전의 역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펼치셨던 놀라운 역사의 특징이 있다. 찬송 듣고 조금 더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인 영적인 특징이 있다. 두 번째는요, 시작과 끝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주님,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서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텅 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분명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행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더디 흐르는 것 같지만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주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기적의 역사를 펼치시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철저한 필연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운이 좋은 거야, 우연이야 라고 말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참 정확한 타이밍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사소한 만남, 작은 사건 하나도 우연이 아니죠. 역사의 주관자께서 거대한 축복의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춰 나가고 계십니다. 기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주권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누군가 방해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펼치시는 무대에는 악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분명히 있죠.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실수, 악인들의 음모, 심지어 사단의 방해까지도 재료 삼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는 절대 주권의 역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잔인한 십자가 죽음을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왕들을 폐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신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 예,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오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최선을 다해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투표하면 좋겠습니다. 선거의 결과가 혹시나 우리의 뜻과 같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불안해하거나 혹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나라의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계신 분은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이 심령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맞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직접 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투표 날을 맞아서 우리 많은 분들 좀 일찍부터 투표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게 되죠. 1분이라도 늦으면 투표소 문이 닫힙니다. 여유 있게 도착하시고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은 되는데요. 캡처된 이미지 파일은 절대 사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핵심 표현은 이건 것 같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한 곡 듣고 짧은 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낮은 울타리 신상은 대표님의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짧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찬양 후에 신상은 대표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것을 어떻게 믿는 친구, 안 믿는 친구에게 변증할 것인가 거룩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서 14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서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에베소서 1장 11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추진하시는 불변적인 계획, 작정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으며 확고하며 고정적인데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혹은 절대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 혹은 이 작정은 세상사를 통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라고도 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인간이 개입해서 추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4%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들이 인간의 능력 밖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것만 봐도 인간이 역사를 주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도 교만해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이거 기막힌 일 아닌가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뜻을, 마음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인류의 역사와 만물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 개인을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0: 뜻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악까지도 이용해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역전의 역사, 시작과 끝의 역사, 기적의 역사, 또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 투표하고 또 이 도시를 이끌어 나갈 또 귀한 인물들을 우리는 뽑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또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한 분만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찬양과 함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농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

제습제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펼치시는 우리 인생의 무대. 하나님은 누군가 방해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실수, 악인들의 음모, 심지어 사단의 방해가 있었더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는 절대 주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나 필연 속으로 주님은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은 시작과 끝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실패하는 역사로 마감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마음에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친 바람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기를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이 투표로 정말 좋은 일꾼들을 선정해서 또 그 일꾼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오늘의 선거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 이광식 장로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우리는 한 분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를 기억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일제의 신사참배에 당당히 맞서 5년간 옥고를 치른 민족 지도자이자 독립유공자이십니다. 일본 검사의 전향 권고 앞에서도 당신은 전향 댕꼬가 문제지만 나에게는 신앙 신꼬가 문제다라며 민족의 기계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용기는 민족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마저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나라 사랑임을 삶으로 보입시다. 대한민국이 갈등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0: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사람, 앞으로 지역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날이죠. 선거는요, 참 분명한 승부의 세계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은 높아지고 누군가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죠. 사실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남몰래 애쓰며 살아가지만 세상은 종종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누군가는 주목받고 누군가는 조용히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기억하는 이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맡겨진 자리를 성실히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의 정의와 선한 가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 나라의 충성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를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첫 곡은 위러브의 임예였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이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라기 3장 16절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도 별 차이 없네, 착하게 살아도 손해만 보네, 오히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또 우리 마음 같지 않나요?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지나? 세상에서 똑같은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못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실에 참 큰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오늘도 당선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성공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혹시 오늘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 드신 분들 계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642번님이요. 저는 사전투표를 미리 했습니다. 투표하고 나오는데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과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또 내가 참 할 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기도의 자리를 무시할지 몰라요.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냐?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어요. 7081번님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3317번님, 오늘도 습관처럼 힘찬 라디오 듣게 되네요. 커피 한잔 하면서 방송 듣는데 마음이 차분해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 살고 싶다고 또 이렇게 인사를 주셨어요. 여유가 느껴지네요. 행복한 주님과의 시간 되시길 바래요. 아, 8954번님, 새벽기도 다녀왔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18세 이상 국민이라는 신분만 있으면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날이죠. 우리의 권리이고요.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하시면 되니까요. 신분증 챙겨서 가보시면 좋겠어요. 아, 1064번님이 손자와 함께 뉴스를 보다가 선거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근데 손자가 아직 투표는 못하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세대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와, 믿음의 이 선배님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또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참 멋지고요. 아,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세대를 이어가며 쭉쭉 이어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6278번님,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다 라는 말씀에 힘이 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 되겠다고 다짐의 문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죠. 네, 우리의 중심이 올바로 서서 주님을 먼저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약속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안다, 너를 기억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너는 내 특별한 소유다, 내가 너를 아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세상 속에서 내 존재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가 또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자리를 기억한다, 너는 내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걸, 약속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에 주목하며 더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항상 가까이 왔으니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최후의 경고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이 외쳤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절,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시작.
2: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
1: 전파하여 말하되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1: 여러분, 여기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a change of direction,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내가 잘못된 방향이 있었다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그 디렉션,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운전해 갈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해 가죠. 때로는 근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도 잘못된 길을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몇 년 전에 이제 여름 휴가로 부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강남에서도 운전을 해봤고 정말 복잡한 데서도 운전을 해봤는데 뭐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제일 운전하기 힘든 곳이 부산인 것 같아요.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도 분명히 가는데도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휴가 때 이제 저녁에 잠깐 어디 가려고 아내랑 같이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퇴근길이어가지고 이게 꽉 막혀서 이게 오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고가도로를 타는 바람에 정말 애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오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

0: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인데,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헬라어 문장을 보게 되면 이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이전의 삶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마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례요한은 그의 태생부터가 굉장히 특별했죠.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그 둘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언제 잉태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6개월 전에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고 또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세례요한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는데, 세례요한은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굉장히 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1: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0: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 딱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올 법한 인물입니다. 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뭘 먹었습니까? 네,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부와 권력을 누리지 않고 광야에서 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호의호식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절머리가 났던 유대인들은 이 광야에서 외쳤던 이 세례요한에게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굉장히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으로 왔어요. 자,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때에
1: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0: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뭐 어제 BTS 공연이 있었는데 아마 BTS만큼 영향력이 컸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가 이 궁금해서 세례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았던 세례요한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0: 그러므로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세례요한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과 독사는 뭘 상징하냐면 거짓과 속임수, 사탄을 의미하죠.

0: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자,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런 거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 직분도 받았는데? 여러분,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10절,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어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찍을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목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예. 여러분, 겉모습으로, 잎사귀로 평가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평가됩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치는 것이 그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외치는 이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자,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가 뭔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 부린 거 회개합니다. 근데 여전히 욕심 부려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입니까?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삶의 방향이, 디렉션이 바뀌는 거예요. 그 결과로 반드시 뭐가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1: 그들의 열매로
0: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그 나무를 알죠? 열매로. 무엇으로요? 열매로. 여러분, 나무는 말을 하지 않죠.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나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무의 무엇을 보고 그 나무를 알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지? 사과나무입니다. 무화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무화과나무예요.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나는 무화과나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맺은 열매를 보고, 아, 사과나무구나. 아, 이 나무가 무화과나무구나.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0: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말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여러분,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장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리들은 그 당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정한 그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걷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들 가운데서도, 그 지역의 세리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였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돈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이고 뭐고 돈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1: 보고자 하되.
0: 삭개오는 그 안에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는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돈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치명적인 한 가지 컴플렉스,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그래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몰려있는데 예수를 너무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예,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예, 돌무화과나무. 그래서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리장인데 말이죠. 세리장. 그것도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면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예, 체면이 없어 보이죠.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에 이 방향의 전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체면 따위 필요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 멈춰 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는 것이죠. 그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19장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1: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0: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변화, 그의 방향을 바꿨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세리장이니까요. 근데 몇 배를 갚겠다고 말합니까? 네 배를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에 안 맞죠. 계산에 안 맞죠. 네 배를 갚겠다. 절반을 주고 또 착복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 계산이 맞나요?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손해보는 일이에요. 완전히 손해보는 일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그의 인생에 뭐가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었어. 네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참된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죠? 그의 인생의 돈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된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주인이 돈에서 뭘로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0: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0: 할렐루야. 그의 삶에 회개가 일어났을 때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다 변화된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가 영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궁금증이 있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0: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여전히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He doesn't want to change.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결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 회개할 때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정말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 아들은 몰랐죠. 결국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정말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유대인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다는 것도 정말 수치스러운데 돼지 치는 일을 했다. 그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탕자가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사료인 쥐염 열매까지 먹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탕자가 내려갈 만큼 내려간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뜯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0: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1: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0: 우린 여기서 회개의 시작의 뭔지를 볼 수 있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어디서부터 돌이킨 거예요? 어디서부터 돌이킨 것입니까?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킨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진짜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가 성공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그가 금이 환영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 그것도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돌아갔죠. 여러분 그리고 돼지 우리 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그 꼴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냄새는 또 얼마나 지독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네, 그 아들의 목을 안고 그렇죠? 그 아들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너 뭐 하다가 그 거짓골이 됐냐?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 냄새나고 거짓골을 하고 왔는데 그냥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아들은 그냥 나를 종으로만 써줘도 참 감사하겠다 그러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0: 아들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지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냄새가 나고 지금 아무리 거짓골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는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 죄의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악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 끌고 가요. 욕심으로 끌고 가고, 미혹에 끌려다니고, 유혹에 끌려다니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죄악된 길에 서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이 오늘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2056 국동제일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6월 3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네,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잖아요. 투표는 다 하셨나요? 저는 선거가 있는 이날 아침에 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끄실 분들을 뽑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이런 투표를 우리가 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셔서 받게 된 선물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투표 안 하고 놀러 갈 수 없고요. 투표 뭐 뽑을 사람도 없다, 안 뽑을란다, 이럴 수도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선물, 선거, 투표. 여러분, 등한시하면요, 주어진 선물이 언젠가 다시 거둬 가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걸을 수 있는 이 다리도, 일할 수 있는 이 손도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잖아요. 우리를 믿고 잘 가꾸나 잘 관리하나 맡겨주신 이 귀한 선물들, 어떤 선물들이 있을까 한번 손으로 세워도 보시고요. 또 감사하는 그런 오늘 이 아침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노래합니다. 윤상은의 목소리로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양으로 오늘 이 아침 사랑이들한 생방송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